0: 동 켄텐 송강치 야종 개바달 피게 조바 균투 구제 톤데 러 찬용치네 미틴 10종 하삼 탄니사 레쇼톱유
1: 젠종기 변조라 디교리약 버체바타 피게게 케벌레 총습기 난게 구쇼 피예 태양 목총제 흉츠샹 탄잠학동 강태니 신주 사치 서지 소드네 초구타 텐도 면주 랑골 조사타 녜소사 유골 론지소아기 십슈 리미가 관된 최신 림제 겸나 종 칭게 망조타 유골와 미딩 치직타 된동 학잠라 샴디슈발 콩츠 딩조 상부 개접토비
0: 나닝 팅지 사용 림보 초타 차게 개베치 모총제 투장 주주 개준타 투장 개준 개순 냠소타 된도 동급중요시 나소 개준 시베시 유미수 정군가 알레쿠도 규티 김시 조준치 뉴슈 유든바디 유미세링 조메 차담켄네 알레미나 창마 창아무루키 계급기 멍위타네 나소 대한 사바계비 거진 제가 지미시 지시
1: 유미 니게키 장키 어준공시 직제 원에 리밍아 겨준나 쇼싱 콩키 디게 덴베 초와니 고네 총식 민바 레르 준베 라니르 덴네 총식레 장키 총조 랑소스 뉴슈 마던치 수 뉴슈 덴남 시시
0: 모총주 유민남키 푸기 초와 기분니 겐감르 자르바 카세싱 요시 대딘 모총주 겐감 응을 줘바타 장도 피게 자외 시진서치디 겐감 고림대뱅아 사비치비 자둔 타용타 진중크위키 닐경토담 젠덴타 낸도도와 외국외 미장르 체리탄툰뱅아 토담타 준신 겐감기 체리시자 균남젠시 겹대타 지라지치네 겐감기 렉시티 변조타 망순리차 균투교월 군디동시요시
1: 차와 총자 약부 중에 망초기 루이 친치 초와 레와타 조난키 킹이 목총주 당지부 수지 튼주기 중교라 이치기 킹시 안초 총재교고 탄송지 제디 간베 루타 함유링에 표제서 캔덴 퇴내타 표섬척배 통공기 렉차 균체 매발 피계 숙진 당내 망초기 리구 퇴원소 요어치기 인시 제도
0: 생행기 공도 센초버디는 곱슈토 차오총사 야부중네 망소 루이 침바르 체바시 쿠베 딩기소 무총수 망소 피기기 골쿠베디시 딩디 산교 군도 군총리 생기 쥐든 소위 치자 시베 낭세 섬타 시행이라 샴라 딩기수 무투 나초리 전 생교로 가시 우인라 군도 생교 타예 갸순네 군중 노후린리 키엘르
1: 선율 근대 군중 레젠키 선율 근대 낭첸
0: 세닝기 개윤기 템피 세세키 라제마라 나르비 투상도 침비 레리카키 장도 태윤기 초교리기나 대교톱샤 시브레낭투 섬디기라니 모준능시라
1: 예절 총라 단돔 지급주 타 예급 피규 운련 겐캄 코요부 제기냠토 텐비 체제 뉴버 주용키 주티 가챠키 제로니도 니조르 버시 시바잠바시 테네 제로니도 니실르 버시 가챠 서규 쳬버시 인신 제로니도 니조르 버시 가챠나 예용기 텐비 체제 락제 말라 나로에 퇴고 창도 당내 레리카키 장도 텐용 초교라 락제키 대교 체유 제로니도 니조르 버시 가챠기 난된 초용내 야치로타 말라 정신 렉수 침바타 락제기 협제 체로 침바 첸데 말라 하장 퇴고 창도 침바 대난 각제 천년 제장 숨주 소군년 업중 앞 개발 망토 침여바타 십제 천년 치듭 개주 개년에 야타 초주리고팔 망토 침바 천년 제체리 야타 조미 개년에 니게 니슈저고팔 망토 침샤 생글랭게 랑게기 청숨레테 각주먹답기 로렐 찬용주준 랭게 모치 개동에 니뚝체샤 십제 낭퇴 니무스린라네 모저능시
0: 상회바의 계급낭레타 자당주니 신도 충과 청숨레제 각주먹답 고송대 罗松松为谁罗人强用组中的人母车解冻也留住前他强松的这推定储备强贵气团真给明在做确用的留住谁有谁强松的这里让也给健康西北组用气村级人心给来着开心形式给个能力他砸当去气三内卡塔地震卡塔念土马拉伊刀塔车内塔吞别军用切狗他用切心人最近呢轻松来这儿中央内蒙古国统球也给结束切狗当年昨年南站阿别洗不洗不洗拿到接下三年间中央执政部塔也给春天地堂无林期面板养血期温顿切记要不要接下现在当中算第一两年我真的是了
1: 车店地堂列中国企业主席习近平给南线开建六种六点丁十七年制作用所面板建筑塔车店了南京前边南北什么对不塔地堂中区独秀二位制度支持中区面板推进产业参数中央铁道部塔也给车店地堂五连起制作用所面板养血给温顿切记用炸塔贴炸切皮王秋塔冯科刘华坤杜荣辉卢金根卢敏清白华丽霍芬芬不脆英界卢天谷世界啊胆断穷度假期面对列段别面板压血密别前年面别根据列句切不谈面具给了这了南京前年强制他这是什么忙做了铁位比例他偏这切位的堂期想必须我他女别交罪给成立他吞别的堂期现在缺点动画他先别他的堂期错给当特别动画忙用给的堂期强制透露着玩军地动画这前年的堂中国组织了军地东西都需立即比例引起制度三个连接今年多年多留也用给健康人民切过做难受呼兰贝尔托陛下十点两天，你们才能来呢，我真能忍。
0: 第六天的改变在全海年里，中华民族集团改革期，健康苦有称雄，老领导为人谈不实。第二，金融业东西资助率，改用给健康人民切勿做，难说忽然变得变形。第九天早里，中国陆基停留间期，降到让当装备新的热度。切勿做里，改革批准五年期。只有地震塔南宋让共雄密码师兄塔念都变形第二这个啤酒五年天空春雄塔苦有松雄师爷全国边交期只有给师爷了在这前塔改用密码推作原来五年青路里屯五年塔切推密码喜剧卡孔雄地作中央所列塔切成前部人雄天空部健康苦有部秋壁部给个能力他砸当去南宋让用雄批准我用天罡借期健康西边作用了工地单位只有给接近他失去了这些给不他加工提案三年提给健康西边作用期重置敲诈起来再多点被中国组准期重置抗令文把解释至于来的吞作期金融业动力资助率给用给健康人民降到天用卡具期全国卡不上切不塔南宋呼伦别尔基金融年度尼斯助率改用给健康人民呼伦别尔基全国卡不上切年接着乔卡基讲到批给给独西老领导塔再度点被金西念度军路铁归拢接下三年间年初参拜初级结束拉上期金融年度尼斯个落火了期年初级接受检查你也许用到接下现在当中什么第一两年我就能试了
1: 你在沿用的生育研究前把出给解决了咱们的空道的车座塔推荐所的列地所进入你的年二六号期研究期制作跟着你也许用到接行天哪明白你的策划所中央的生育前把做你许塔沿用人心的列地的研究我就阿别三年级研究初级学生节催约不他研究前边七十级跟着他预设作用级跟着学习跟着所确固一天年进入年度年二六制作级跟着主持随着他贴着切度塔罗尼研究级制作跟着研究用着前边冷露六点前年六九十三位六银行进得短别大面牌 记录你多年的老伙计，研究起制作简直年

0: 당도 랭게 초야 우주 쉐키 치린 당부디네 니메 뉴콘 테르 마웅바 피게 동시 치신 벤저키 링탄 침부 튼시베 다와 된이브리 티안이도 중국 현재 캡데 차와 토네 내주크 발식네 콜로큐 용키 남시 중도라 카데 조부타 줄롱롱 수부세 뇽도 동야 당내신 두눔타 정충 수랑레 중외 쿠류키 내든 탁수 차치 라르키 두베 뉴규 피게 동규티네 콜로시부 차츠네 누규 규월 독터 메베 담가 식도 규류 니멘 누베디니 라르키토바 마세 마온 피게 동시 침부 유베 누규식 인병원에 피게기 둘럼 하잔 침부원 시유 티안 니메 오세 최기 가르치르 튐베 누체 자월 숨탄 청중게 둘 체동 담미 니서주 잠 유베타 머시세 고레토 뇽시에 잠시레 리그 메종 체디니 세골레 시부 로주구 덥던 동잠 싱유데 마온 마블로기 뉴규 페이지 베테 내가 조디는 근제 세제 뉴치 고네 뉴체디다 춘이 토바타 원참강 페이지 규테 섬시 치구바 딘제기 낭도지 송샤레
1: 데세 단님의 뉴규 페이지 치아스 로디서 바람상은 안주 당도 전야디는 니터드르도만
0: 당라지샬레 문에다

0: 신부시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시기
1: 아지 아멘 남균에 경주 쓰는 누구에 경주에 돈도 돈아치에 지금 누구 캐나리아 닥다이캬 돈도 깨치시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지니 부커 제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라가 죽도와
0: 당 아니 저거 떠지 구다 투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다 허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칼라서 뒤 매베 클리클리 대기제 사고리 신송에
1: 시다
2: 딘제스제 세비는 캐나로그 세리디게 카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숨마지 신송에
3: 리샤 바락 송봉문네 네로도 다체는 텐동안 주 토나치고야 가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주 넘규 미망고 다님도 칼라스 뒤 이습치고야래 마고 시라요지 벤차샨 당한 주 텐도 클리클리 대기비야 타 캐나도 이네래 다 세리 유드얀 게치마슈야 Tendongan to city that in the Trola Madaya, Ta, Kalasa Tabe, Jilanga to Susin, the Angelian, Teta, don't in the Jayu Mele, now Dangurta.
4: I say, Amla
0: Amla Sundalia, Debino, Kalasa, one Kulum, Wushi Jayubja,
2: Munita,
0: Tanga in Ele, Trina Jujitanja, Kumshia, what's Jab Chigi Bala?
2: Yazi Yazio, Nebu Dinile Yagat, Yerub Kuludin, so Tangaran to Sujo Tong Mubata. 여럽 수저 토르 탈비던 규디 체리다 튜브다 디탄지기 좋아 계단지르다 계란지 신숭에
0: 레세발라
2: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아무나가 그런서 클래시 못 뜸나 다가럽 시샤 먼저 디가 초라 마담치 장마야고 사도 용어도게
0: 레세발라
2: 어어
5: 신부시도
2: 오네
5: 죄송해 신부시도 초라 마담치 양치소 아
0: 레세발라
6: 俺最仁义的国族不谈，谈的呢国族不，穷酸的国族的，孔熙年把穷多当年，南下军队呢，谁也出来没当我谈，谁也给缺点他，点在了托南去吧，缺当去路了，也让给孔熙加个钱，难过。

0: 야 보모 칼라스 위베
1: 라와 알발라
0: 다다리 세 가르모 바치기 녜직디야 알라 타양 원보르샤 타쿠치 타파 리스 옵체겐 스제 마드다

0: 판다니 비친키 추즈주부다다시
1: 디카르니
2: 디카르니
1: 대종 룽치 년치 예궁 대개 룽치 이
3: 점종탕 룽친 대화
4: 점종탕 룽친 대화
3: 초외 펍기 랭예외 점종대지 디네치 워마수블리 마르신토 미치잉리 대카르총
5: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구제 뜨모디 생캔 초보 랭게츠 녜왕 기베 스스뷰
3: 점종탕 룽친 대화라
5: 점종탕 룽진 대화
6: 자산대비 센트럴 팅게 공감상 팅디 되게 농진기의 생기난도 도카르십중 7인원계 기자마다 전부 견제한다는 슈타나식 변종미마 비준강내 비준낭외 표기 내슈정도기 냠케 불두 퇴배 점중생문이기 약해 슈누담이기 뜸규 제바티 편논내 단대 표기 농진기 개주당 튐바라 좀지 원삼당자 양튼 슈규인배 세나유피슈 생기는기 표기 내셔 진도기 냠케 모두 퇴배 점중 전문이기 체시 김바 신우 담미기 뜸규 제바티 좀바보 도카르십 중 세린 원견이 제로 책동 축계 급주 겁된로르 장득롱투 옙나와 상양바탕 융등춘이기 세스 구충바다 공로 주내 줍시파르 표기 익시 냥아당 제바르 장난시 공로 정안내 민출딩도 로친 담마시리 총도 냥아 리우숨다 지기 거로 이그리 나초 잔도 양제메 리무 용조 대표로 닝메 출루 제라 로숨 장나오시 도가르셰 중치린 관계키 개불 하상기 겸니 소부 춘가르다 달레라마 고제 듄바 계산 야초 메완 폴라와 스남 도게 왕조미 남게 제기급 응치르 시그츠 종변다 자즈 치부 종기 종변 표산의 시슌기 총코르 제변 간륜 제기 겐시용화다 학벌도 공기 깔륜 코나 롱숨주 수업시 낭용신 장남 깔륜 도업주 제바 잠 춥지기 칠루띠 제루 책동 등게 주주 리손으로 공부조법시 도가르셰 중 7인 완전히 두렵족계에 비해 표기 변리 교회 최나 년자 신도 치외 좀리 개진식인바다 공기 명왕 도업주다 신우 담이기 뜸규 산계기 중접기니 현자르 야카르게당 표기 인신자르기 Nyerkyu dadru sechi gali chenwar dribwa shiba suwa zamna yuechik. Tekun ki chwe ne, shunu dami ki tamgyu da, miwa tokju nini gigab chena tu gacha dan shokin shindu chenbu yubashi. Shunu dami ki tamgyu jiba tini, dogar shep chung cilin wanke ki, gu shunu tuisu, jagzi chibu zongki zongpyun nangrin u zamne, juu dogar jashi rab

0: 那偏军领命堂预计增强，且我团结抗疫了，准备大瓦索，直接让阿给团的吃不当。且我巨人堂松年度改变，明年三路东区所七路团体预备，接入北面中路给南北堂点吧。等具体，让做平松操办绿了，艰苦三个这不当掌握了。等具体说的，总把不年纪绝切没绿吧，让阿美容给熊菜嘛的交不存不当。各界各国的习地，浙江孟牛基地界别多，绝切团党参别艰难讲，娘是给界面，我们把它全部摘了。浙界南浙江正东基地点样，才把它折冲给浙江昔日第八级纪念点的东北延安的作为水军锻炼。浙江孟牛基地给艰难，娘是给体育不提，延安梅龙梅兄弟给祖国样板口碑立即培育不起。
1: Shamla Lhenge ne, Dogar Shibzun Tsirin Wanje ki zamata. Chamba Genzen la ji shuta nanshin, Penchon Mima Bidun Kang ne Bidun Nangwe, Pyo ki Nashun Rinlu ki Zemzun Rinmunye ki Chesi inba, Shunu Dami ki Demgyu Jeba, Penor ne Tante Pyoge Longjin ki Gajun Tang Tumbar, Zumji Wensam Tang Jane, Yangtun Shubati, Liu Zhongyi Bati Senro Nang. Tezi, Yui Pamba la Ngan Tu Chokpa na, 탈레 퓨중 차와 마인발라 죽버 제반니 벤나 게베 랑부 제바 유라 땅니 중와 네 레치베 미차와 지양 메바 신도 신 신도 렌제 케투 수진 디벌라 멘심베니 미차와라 가양 메테 첨반기 게오 유두 슈바 남기 파르 좀베 투당 제왔나 삼바 친지로도 줄베 예수시 멍미기오 투머시경 침라 자로다 테다라 타직도 나베 레기 뇽차 도도 메바 데남니 자니니가 시도 퍼벌레 게외초 페무치 냠바르체바다 뇽워체시 누그네워체발라 파르일라 젬베 로당 제디 봉초기 항마르 겨르바 데남갸 초당 초수 똑지기 방교디 죄바다 텔레 카징니 초이 케디 곰 카징니 종롱 삼문룽디히 카징니 지치바당 꼼치베 곰 카징니 랩두 내외 욱함디 체표이싱 직딘 레기 제수 기부 조와니 틴저시 급티르 칼레 퓨중니 잘라 촌 등와 잠기 투양 메바라 닌 학바르 슘니에 직싱 뜹뜹으로 교대 지다르 토란 남랑두 니와나 대뒤니 민부 드바 신투 포장도 쳐버 쳐버 되니 멍미 기운 다 자루에 된도 어디 뭉자 돈다 직부티 기린 롱기 슈딘 지엔티라 쉔버체 라나 천자당 샤바 토니 대치지 수니보다 티니 신도 니와나 그파당 제디 직병마루 디게지 잡아시 가이 직비 님베 님중 달만뉴 신나 다체 슈누 담이 탐제가 말류 개외 주나 주변 주변신 서순 세뉴 직번 매배 바오티 매도 포배 고개 치란 이모마 제도 젠디 머룽 교기 랑완도 주배 가와 냠수 용암 렉솜식 철두 따외 지바 라차 튠뷰 칼 사딘 기뷰 라지 제발 뉴삼지 랑조 창조 뉴진 캥바 초아지비 내가 겸솔 농수 주배 머짐바 현주로 푼숨 초배 빼유 마수대 동해 장기 양타 뇌배 레망타 죽달 다니 갸레 다루에 지타신 짝진 칼라 깹수 송디 저체나 가마 젠디엔 텔라 신지 지다르 젠디엔 년시 라니 땀다 지식마 방구르 냠타 티남 제두 수라자 쟁미 딱자 뿡기 돈다 수식지 신지 시주 봄자 돈다 직배시 다기 감나 자오 타루와 퇴섬지 직딘 치메 생물 링트 사딘딜 주베 타마 디린 힘바 심바르키 시 메디 뿡베 바르두 고자 제네 사신 책베 슈동디 노웨 속베 입진기 뉴당 덴베 냥첸 슈크자 진 네두 뉴디 팡베 탈리 퓨중 디니기 미모 외가르초와티 먹다기 주변 덴당 제바 경진도 토리싱 대슈기 레바 촘디 Sekbe

고 덥쇼 지웠다르 쉼반네 롱월 줄바다 티 타니 등이 직딘 치면네 급용외 튜니 디인노 냠네 직신 짜디 포른 체 대바다르 균네 봄자 돈다 직발라 그바 뒤디 메바 바오친보 코외 농수 쇠발 시식 다니 랭에 툴룽키 대배 치만 랩다르투 지체 뜨당 재워디 뉴베 뜨거 주로신 몽친 창기 뉴바남 차당 재미 내미시 미당 대양 그시니 종롱 삼무 제바유 닥자 로양 머룽베 뎨기 심베 주베타 가양 태미 바오나 냥지 유규르 마이나 쇠바 쥐라 등이 꺄 슈누 담이 디기시 미기 뒤즈 쥐바이 깨워 덴바르 쥐지쿠 시 쥐베 소라 퍼베 니발레 타르와르체니 옌나 나 샤비 징디 치신도 치디 송네 타르키 슈누 담이 슈베네 칼라와테르 라바시 급테르 나와 붐덴기 뒤나 뒤 뻬뒤진 시부테야 개월레 상디 로추 튐버 디냠투 개부 슈누 담이 디니 딱자 소기 주유레 대바 식디 좀 주이게 껴봐 응버 두체바 나뜨 디니 직딘기 깁단 근두 출발 되면서에 딱자야 깁차 냠네 슈누 셉기 때마나 그버 뒤티 차체네 타직도 그디네 버시 대체나 봄자 통다 직비에 살리 퓨중기 옌라 담두 찡네 지신도 지바 렘보 대남기 통화다 통내경 닝 메가신 콩차비 주디 니게지 메버시 유쿠류 종화 사이다 베다웨 로추 직기세 숙사리 퓨중 슈니츠 직토잔 유기 개보나 이닝절 민데 몽듀기 라샹나 토니 옌라진 대표단 바울 수식장 주뚝베시웨 로통나 자카타 총진 더블딩 민냠미 투베 딘사나 련다메 초아냐 빠냠드 릭두제 겸솔 정줍톱 톱메요 시두 참제들 추 소게 레데 개외세 미다부 슈누 담이라 제마스 디다 르릅두 텐랑냠 소라 미다와 유튜브에 내나 빠데나 냠밍아 더두 탑주자 제슈누 옌나 메주나 소 벤두 조수 돈다르쇼 지 제치 요원의 송대 덱버세베 넘주 차불 때문에 봄차 돈다 지고 티니 신도 처신 동배 정신 인자 진명년바르 내내 대달라 최외 중세 그와 당제디 매바 은민튼 송배 바오시 담년바르 차배 책대인자 된 동배 정자 작자신 닝미기 대남 딜년직 금메다 슈누 소아친디 댄디월 두지 직지마 노바규 데나 용어로 다 돈다르 메규 송내지 제직도 유기 개부시 나원나 전기 타시엔나 디수식 신나 데네드 담튜니 개외 밥주라 로순니 수식 덴바르진 직템부르 끼겐 딕주케 디드베 레이 자당추 유지오 인양 다기 첸 숙초르기 덴양 표미신 또 주베 다양 다가리 춘레라 조르와 쪼춘나 대탕부 살리 퓨중디 뉘옌라 징바 메스나 다 소글루 뒤도 라제디 명잠기 항마르 제네 라르 다 직부를 학비 뒤서나 결련바 머리 초직도 툰 뉘버지 뿡기네 그는 네버 등워키 로밤 달면 응주디 레 초주 차외 남일지 지 동배 잘라 수이 된 된된배 냠린 디린치 지메디 살리 퓨중 옌라 징잠나 메수베 자족진 뻬웨 냠 뜸버치나 대소던 재원나 토톱치더 유토 냠네 제치쯤네 총디 깨지긴 덱버 쳬버나 개세 슈뉴 디니네 마인 버토네 뜹뜹을 대다기 바르두 큰 둠버 차웨 지두 쥐바 렘보 최자 딘시디 덱버 녀나 일러숭 차당 재미 메시나 전주 당야 남일지 유기 르와 당조지 바위 그와 바오디 겐팜 치자 치신네 편준 소라 그디 류 신데 년치 나와이 다웨 냠바르 제베지 가르조 랑웨 진투 체 더둔 교카르 흉내도 쯤바르 치지 로추 추 다니 코유 시진메르
파리 냥도 비신초 색배 잼벌 마수에데 깨수 차와 니이나 착자로 외배 고라 춘기 님바 별마차 편춘 재미 초롱기 남주를 뽕라 지들 주 시 담배 정신 땅 매차외 된지 편디 님부지 대달 나와 송배 제외 깔리 공벌 만유네 랑랑기 땡라 시월 내배 뒤슈기 쾌바시 티네 양 Bao siba xunu ti, loku tali tingi tongwe, ngar nyamnye bar kyurbe negab chene, ti rengi kone xionba la jikdu zhowar kyurde, gebu xunu dami la cha che di, rangi xilu kang yinba, juma ma yinba meba. Mi dagbu gewar kyurjik, jongbu tamje la chamba zewa da, chewa da, yundu penbar jorwa ni, tambe ngangzu ni ti, jesu yi rangu. 왠장 기호 통의 창기 뇌바 정신기 시당과 추신대부 현주로 핀조라 메수베 착도기 꾀니 주베 심다 젠다 뇌바 메수베 심다 제딘나 개부탄 개첸기 명점냐 메버 등이 눕직불 줄바 테다르 차오 냠바 초시 메베 심기 장자라 토참바 개륜 딘남 니쇼 메버 찌띠와 조바니 네 마인테 Jekdina seki langman ni dorwa yuki, jawi langman dorwa ni rikwa mayin la. Kebar tuyang logu tali su chakba dini yodan gyu tsowa, rengshin me changwa. Uja sibe gengi getabki chawa kang jupa la, toptan nipa ji yupe kone, nipa jorwa la jikdu zumbara shukba. Bawe nipa ngaru tumburu jokba shikina, kirin gekab pensun ki jilu nam. Pangdu chedi, rangdang chua mipar jik-jikbur ladi, tangbu gyuzegi chala jen. Pardu chunche ledabgi chukur korwe xienji. Taryang so chukbe jitabla jukbar yi ni chewa yinbe. Ngibar nangwar zujik ji gelun xien namla dingsigi gwane marungwar chibala gyuwada. Kebaryang logu tali tingi. Jitir neba mesupe semke nyewar tembe gu. Nlurtu jewar tupe tsi tege ji gebu shunu kowar chebali. Te shensir ki jesu menjangwar takpa tang jebe yongsu sinu. Gipu chawa kanya nongbar mingurwa yinbe lekbar tati lemeba. Bao shunu kowar kishik. Kyo ni tongme nyam neba na chokbe gu ngenba dila gowar tupe ni jikdu dimbar chi. Nyesu na, rangi jewi tuen zhuba la nyingdub ma shumbe gwane xian la cewe nubo tang denba yinna, teni ngakbe we yinki mebar mechawo. Sumtu na, jilun digun takja la jembar masu te, ko la kipsu songde shumxing dubar cheba techir. Gita shumbar layang, girab xiantu nami nakbar kawe ndikur jiwa zamdu sejing. Bepa kaya mechi pe, nyengchi yugur dinam jitewar dudu chujik, xianyang yuanjik. Siba dina zhanyin parma yi, nekab sungzin chingwe lebati, kishin kewe chenwar zhasyunki, namgyur suchin kumu tabur koru. Jilin digun zema takba na, marun duksim changwa mayinkan, kishin garmin nakba meki le, rupi jebu tengdir minda du. Dita jashi malu jom che kyang. Simjian sambe checha samye chir. Misun lojian namge tar kemna. Tegun xionbar chawa kala lang. Jayang nyanshin kyangna namgun du. Gewe jebu muti zumgar jien. Yongsu minjin teta maru lo. Mimbe kukab yongtang nyanshinbe. Laksam nangwa garbu kebar nge. Dagja namja gele chir chua di. Pangmi megi lemang rupche na. Jigdin xiandu jangsi barwe xir. Nroxing misi tuki jombar nge. Tile tuksum gebe gyun jomne. Dendi geta jikdu xio chaxing. Zewar jube zile mendawar. Laksam xiwe semgi nebar rik xie chawa la suagba. Chu dang tunbe damme ba na. Lumbu tenam chu jixin kowe xirib jen ma yinga. Jigdin mi chulu la lo chu ki jubo pitu gyurba yinbe. Denje ta zembar xine gebu xinu gala ngunbar dute, ta le pyuchung ki
yanda jingba de jang lekba zhishin. Lumbu batyu jen tennam jang nyesho mebe jitir pangyang su gyuwar chebarshi. Tetsi nangwa bumdengi yangtoa ne, gyabu dawe loch lumbur jebada. Yungo mala sokbe yu gyewa la lekba togjin chibale. Chitlam na nangwa bumdengi bungi tsua chenpun ni sibe gengi bung ba yebe si jintang totup masue bar. Chitar jin nabu chakbyo lungi gyune torwar cheba teshintu. Chua tang chongzam gyundu chueshin torla soki duchi tongwa tang. Thale pyujung teyang pochang du chir chokdi wongwa la mengmi gyewe chishin dawar cheba ni. Benna wubba gyabu changme ne nyemu chir chungne charwa gin dawar cheba tongna chiuchu nyam chungi kyang teyi ngangzui dikne gyangcha ki bardu dawar cheba teshintu. Mengmi gyewe pepe kyang thale pyujung ki chishin da cheba ta. Nyam nyebar gyurba xine gyabu tong chime kipsing pusing si chebar gyurne. Jikra ki nyembe cik meseyashin dapdi juebar gawa zamdu gyurde nyewar kuebe rinpo namla meba. Gema gihwe dyuna dyunki co genye sunam menbe letir dyu. Nguensa lenye tume shingsa la mendu jebu nazo min gyurba. Genye lomo dadang da zhawwe dunghe sesu juba matonga. Jiryang tomden pungki mechila lenghe shuki tebe chema lep jebchung rangso duwe letabken marung dagi nyingdir jishik shu. Benjur mese pyunsum tso chiyang. Chokshi chewe shenjur masu bat chakdo tuki gyune kyebe le mata kyazum chawa mang jubtar pari jingmi dushu jube pung mingmi suyebar lakbar gyune ni tirin chongyi niusin yangbe shi bera tangcha shenji cedardu chaksa gilin ngosan namkayang teyi tangki tunzam jindar nang goor chebe yanla nyingla so lunge tumbur chebe pungbo ni churbur pungla cheji cwa namki longju beme cela pungwo shi ngashi mikchir nyombe shiyang gil lala kangme xiawyu jube gyu kachi tsunki lupu cha sakbe sala kyokbu rimu jishin jir ngashi yanla nyambe tungtumshin jetoa kiji tangwe nipa me shenda jikbe nyembe mikchu de jawyu kamdu thokba mebar gyu lala lyuni nebar machur kyang jichi kumdab kyorshin jomme shin lala tsunche karwa la tene genkwa gizu darwe bendar gyur shenta chadang shesar jeba yi likdu gyabsu chawe namgyur dun. Gungyang tondar nyuba mekyur na rangi chuasu wotu gochu yi chongi chakbu yungam yonyam chi. Paru jingmi bawyu chua tena sawe kogu shendi jom chi be chunche chicha tayang taye de nowe reji go jikchi jing jade yanla nyingla tumbur si ringgu shakbe guwa ching chi jing jekgu langzu chashe ne sungde chakgun bebe lukun sherwar chi. Jigrung jaju kashe jayi kyang, darme nyingla suge sungut der, nazir chuncha zimbe lakdien cho. Chakbur gyuwe bungso shodar zhu, dacho mikbe langbe dusho ki panna tongbe kamkang myndar dip. Paru nambar gyewe paten ki rozun sibe zimur jengbata. Gyanga panme tongbe rimu di dakja nyingyang gyabar chibashin, tani gyube tongwa gyay nariyang. Tele sewar chawe tepshe me ji dungye ki tsorwe nyembe tamme ba na. Changbe londien ti chin mingyan patar che ne. Yi ki dungwa sewe duzi di chimbashi. Sada dawa gebe lochu der yu zam changbur jube cidir gong. Tomdien si ki getep lochin ki ju chu kongya geji rukyo na. Lenji nyamni kyorji mongkyor ba. Lochu chungu chui di rikwa min. Korwa nyingbu mebe tora na ditu jurgu namjur rikar khen. Geji meden yowe chui di la shirab denba sushik dagbar zin. Kangshi jondien teyang chishi na gubar ngeme dadu jorkyo na teyi longju sin chidar xiong. Norki pongbang namshi sunam tu jondien nikur keti tu gundu.
tani yuwa bashi wangkyo na

제공 동어 권이 미치야. 디질 시비 주주 멀류바 뒤치에 딱바 매배 중이라 디시 이대 종외 그 미칠. 응신 아태 진워 정도 도로 응래 제부 디두 사와기 특리 대비 급의 주공네. 규두 동외 갤의 최월주. 타니 대다 돈다 민유치를 담배 직진 지시 최축장. 시신 뒤에 주배 뒤치나 수민 지수 진배 급유치를. 나와 봄된 포장 증원나 겐젠 파된 달장 대디이 제치 양의 매배 르무제 초근 켜벌 체당 접직도 개세 초디 급들 젠젠외 대달 터블 개비 주배추 냠수랑나 게리 예럽기 술대 메고 개신 달자나 제수 진벌 예수 공벌주 지주배 땀 대다 로주 친부 기젠도 링네 개비 힐라 pāpār kūrti tē tēshīn tū gībār tāmī jēpārī. Tē cē yīmū māni gēpū shūnū tāmī tāng mīrīng wār zāwē kūgab tōpār kūrū ñam tū rīwā yōngsū zōnē gāwē cē kā kūnēn gōpār kūrlā yū gīwē shītir tēnā gēwū zhāng yēpā sōgī tū chī tāngshīng lāng mār kūrbā namgāng dū sūpār gāwē nēgab nyōngwā tōngwē gēmā Ditar mungmi kiawo nyam nyepa dunghe se mishin pala long chupa din namni da kone chirtu wo nyamne yi chepar kyurjin nyangji suyla chewe kone meba. Nyamta jola, cemi tukji jen tuju yewa mebar sikbe gun seje gewe genkur jeo yi chuedu chuegi yingne gongsu su korwa dingde chewe choderichi ledang nyumu yumi lep chupjin. Dungye misi chusin karchubye zhuwe nyongcha dili gyobdu sol. Khebar changmung dangwe shuk chakbu shendi nambar nyumbe chakdo ki gyune langbe penchun tebata. Gyebe yugi jorwar shubwa yi zhongki nunzin yangbe kyoma lu secha marwe lianche sokde ki pongpyu lamyang togbur gyurbata. Soki langmar tenpa dinamgyang milu nyewe dungye nyongwe tsu Samna lenge jema daktyun tu teta nyambar kurba dyomesa. Tile suela chewe dungwa yi. Dengi dorjir kurgan genyewa. Didye cena gungyep bongye tu kurba deshi tokji guwa le. Shendu rewa chawe yume chir. Tuga nyege kurgi nyumba nam. Ngansung ngandru jikchin le chune. Tarpa tambe bela jorwar zu. Ji chua gundu deni cha cheshi. 제직도 수집 양수 제로하다. 랑키 류겐기 제차 송송도 제디 최배 요체라 균네 랩점 근도 상부 취진양 멤버 쯔버지 공도 생계네 세나와 되니 도가르셰 중 7인 원계 기점보다 참바 견제 라네 슈다 난싱 편조미마 비준성네 비준낭외 표기 내슝 진루기 증조 증문이기 체시 임바 슈누 담이기 뜸규지바 편노네 단대 표계 농진기 개주당 뜀바르 중지 원삼당자네 양균 슈바티 류중이 바티시 생일인게 탱디 표계 농진기 리젠 퓨심바인 리젠 저주당 직전난게니 개양라다 십시 챙규바니 계산주가 라시 탱계 슈덴자고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치베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다르스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족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세계남초 티링 오주 제기 최진 당부티 야크 돌라세나 세토 포베 년가 체외 고르팅 대신 넘투 야크 차와 체와 타 샤첸 페웨 세리카지 오 교라와 마세 부채양 게베 치라부휴 진짜 손자 넘군 초외 추 키기 카산 류베 제라 타 체라 모모 함소 긍중도 세나 세토 포네 륜캄 데타 할레베 뉴스 소시
1: 레세 Takirangi Kongliya Ngoju Nambi Chitin Deya Chik Debi Na Tanganadzu Kasan Lebe Jela Tan Cela Tanganashi Momo Ki Langso Kengchungto Chwebi Na Setu Pogbe Nyinga Dinti Jorjiba La
0: Tarasya La Da Titeli Na Tona Manabi Na Jela Pogbe Kangi Nelaya Soliya Nyinga Che Sipsi Mardugay La
1: Jiji La
0: Tini Nelaya Guangdong Jiangmun Ki Longabshu Tamba Lebe Kushub Chanla Ge Nelaya Da Nying Kashi Jirin Jik Changyar Chebe Jela Pogbe Kangi Yubti Na Takje chebe gyu je yin na gushub chanla la pop tin na la yang nyuk tum nar sin jige ne shubi na la yang ya bao gan jun sin ye dir dwa la di lang be da se kong jing xin ge ne ri tin je xin bu xin do chong je da ti gen be yin na gushub chanla so ti ne le shuo zhuo che tin de sha la
1: nas ta kong le ya no zhuo la ki ran ge wo zhi xu be la yang nyuk tum nar sin se la yang ya bao gan jun se jige to ne tin je xue ya di na ta di yin ni ken zhe ji me te ya ta na zu du si ke du ji ge
0: 给他念他的书比你的大丁啊那句成功堂堂的心可能是那心不如一定的心不好过吧嘛都但也你肯这一面的呢先要卡不是多了聚赞了真正对这么惨的呀弄出来看看我当家鸡生肉连给了呀第一天给他那句囊吞的我这是那种那书音了那是那些了大来呀牛通那心是这几个的书比那来呀牙包感觉是得的多了谢谢了第一年来的不知提这个的那我能就抗别难给揣测我对那推人不下呗
1: 这趟真我能同样给别用个药皮的段了但提炼泡白石头里呢真我对那些也是个药皮的下了那提炼这也不一呢就不就被这趟唐能心吹不写为人也药皮的下了那是拉阳牛通能心来成为就不就被这趟吐不唐能心说过说星期日期谁日吹了呀穷老是吧了这是了这趟唐能心
0: 최최
1: 셔슈도 야타 뉴스탐바 옌키 최최 토비 월야 랩드 잠바이나 타돈 까무 굽주 삼리야

0: 인지민지 차부 야구 수연한 거에 대해 동안을 차부 야구 수연한 민내야 디난 게 부적하시 기신 챙겨디게래 파 세토고 유자 안디 차부 야구 수배 멍시 토련 신의 최빈의 야구 유업실에 샤라
1: 네셀 다양한 주 숨부디 토네 슈비나 록디 세지게 토네 슈비나 电饭 바우스 셰슈르발라 디 땅난 주 추송기 누부지 여르발라 이내래 따디 추송 체제 추수 시래 계차도 잡아이나 따디나로 유베셀라디 추주 매진 따디나로 부터 버진시 기비치시 라타나 도규인에 대해 열성을 주나샤라 다치나나 저 텐판 바우스스도 좀아이나 차저도 숭구이도 좀아이나 디나로기시라디 껴 아유 삼상기 삼여스지르발라 타이네 레응은 스토리앙나 저 다치유치시나 로리아디 데스코이도 좀아이나 양나 저 DW 록체 페주치장나 저 셀라 차부소야 이나다 예메셀라기 최제 숭야 이나다 디테일이네 레당나 저 투주기 땡기지 유블레야 텐판 바우스야 기타라 장우디네 추송 기절하리다 디나로로 유베세리디 껴요 마레스 공제 추주 신의 계제 님은 인간스들 레위네레 타나주 비샤샤나 쇼베다 그래서 나네 튠제 두스가난 주신제지 차부수에 바차샤 아니 당하나주 디샤기 록두기 추제 망부지리아 추송게 누비어지발레
0: 지시
1: 딘제 인도스마이네 타 키란 차레게 겐 체제다 님은 인간 로모톱체 이네랑하나주다 권달레드스마이네 다칼라디 차부스데드스마다 아나주 양 기로슈네민도 딘제 겐체 타칼라스 차본 데샤 양가 소고야민도 그도 세션 세딘데 공에 유스비 디르발
0: 시시라
1: 머시다트 디비시라 총부르데 이네레데 지유기 제신 알로리아 세브시라 코이나샤 타가나 주 추송기 추주 시점 개배지를 야키랑게 무투 다시라디 주비나 야나 주 콘리앙 우주 주변 마데와 망다 지응구 이드스 마이네 따딩나 주 지나다 那就没得事下去的话了。但是不得托呢，徐斌那里军土落地了呀，张志奇被告诉呢，龙珠恐怖谈谈那些，他们家儿去给过，对面呢，俺那就落住去，得么子送了呀，张志也不是那屋里生活着那下了。他然吃下了，但能归呢，伊呢，写了，所记给。 有些听众呢，张着也不奇怪的，因为开钱不是多啊了。那是啥？那么些呢，但空虚虚能心给春秋那样天呢，空虚也不是因为那嘞，因为看人给云人绿白，到那天呢，但咱呢，出去买不着的多啊了。 是啥？
0: 另外讲呢，因为要开退缩，才会去为经济呢，当然呢，组织他们代表些那天在的。
1: 这些缺品呢，但谁都破败，人家吃住个月子，但俺能做四个地摊，给吃多一呢，人家天天哩呢，突然能够成功一年来学个饮食罢了。当然这了，看了也许许能新奇的种种食材的要不是在这体育讲俺能做的，给人们那么说罢了，但俺们来做一年来种种食材给三亩地呢，还讲给学吃不吃多东西了。
0: 学生，
1: 一年三的呀，但俺能做有三南国不吃了呀，俺能做给人做一年来，今朝拿了呀，三个托呢，恰恰不呢，三的偏钱不是缺品呢，学个。 都不是忙不是有呢，小哥出来听叫的，伢来劝呐，哎呀，小哥说的，小哥下呢，顶这个空气有点儿罢了。
0: 是是，
1: 伢也差不多呀，但俺就都是带兵呢，看人家谈的确实不低，出来听着又不是去个月了，伢起诉，看人家确实差不多了，伢小哥伢也不差，伢人不差多了吧？
0: 是是，
1: 顶这印度怎么？他顶那俺那就直接就怎么自己呢？自己谈不谈，自己谁不是去穷下的？伢来，对谈个自己托呢，恰恰不呢，但俺那就从来都没说那个，从古的别个来个啥的东西了。
0: 是的，
1: 顶这印度怎么呀？ 他们的人呢，他弄着个啷个人呢？他没事先种种，现在南国的人呀，谁的地头里呀，扛水水打着罢了。顶这个不呀，缺那些，顶这是南部的人呀，年龄不缺那，如果说不得了，人不差的，那个男主心里他没对不进，对吧？地铁里啊，人家就托那些，他写了的水道里呀，缺那有成功学习着罢了。
0: 他当然写了。

0: 사야 약주는 샤다마 짬부 숨도 말베 아니
1: 제제 발라 샤마 짬부 숨도 약주 인우추 대인에레 사도 충미 사제 척도 세야게 대비나리아 마란도 서로 토보야 네베 미츠 넘규네 샤마 짬부 숨추베 발리아 인다 모세 수브나 저타 신도 수브나 저 최우리스 체크도알 대도 동약수 충비나 보제다 주마주 처음서 추주세타

참 대립되어 드린 기감 숨지 계산에도 리체나 제디슈비랑 퇴차자 슈톱송 드린의 첸좀디타 적용슈케 양진키 리첸 히르십시 챙구난케 깨준라타 부상정들라고 섭슈네 저구슝중 창마 리디슨기 등안에 창원용외 면도님원의 슈긴이라 된튜기 롭뒤 사바티라 남바 사바지타 러와 사바지 장시 모튜 된토 깨토비 러와 님원의 슈긴이 채능안한수 제멘리체나 양결 제정지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종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땀니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땀니리체
2: 시켜노 슈베 피지 빈나나 바탄 잠링 사조 카도 슈베 벽에롱 팅 생기는 게 공감사 나나초 사투 응어자 담링 시베레 체나 신제 중화 거도치 나팅데레 챙키 좀디 타 저중 슈케 던즈노 비 빈나나 바초 티는 게레 체나 고주토 유천지베 추세를 통조로 넘샤 코로 시크바 트리시유 빈나나 바초 니베로 시진 난가즈 종 베데 상당 위기 망초키 니치디 레디온 둠네 망키 로고워치디 땅전주기 니지타 유고르셰프슈 피게 총습탄기라 근디동어제기 런부시 되버시 상당위기 망조기 치토 텀튼 준된 시버니 베디 상당위 거브림 중키 공림 땅위기 랑제시르통 망조기 니지디 도시 규로타 진정 크기 십시 추제 도로동와 망조기 버버 추규라 근디동어제기 균딘키 지단식시 베디 상미 유단공신 점링 견주 이왕 구버 치베 소신시 야게 염조 윤수 년담토 내유부시 베데샹라 신진 총조 개유발 균토 유고 총조 응아타 조베 총조 숨 지 주유부시 촌담기 총조 응아보 촌담기 유고 남디 규토 내신 콘주 유고 용법의 디엔에 랑키 변조로 용법 통딕 투베 지유부시 땡아 촌담토 지야 쉔부타 도기타 냠토 바랴바 총강 충충 주바 유고를 진대응을 보통으로서 시업시 남장 디르키 멍시토 베드 상당위기 진정 그 신당기 지당약보 제시를 송내 샹길의 집에 베드윈타 망조기 제수 롭종 집에 지당을 띈디 닝부 상등기 석샤타 룩샤생마 쇼 표록기 공예 발립 광배소 간유제디 샘석회배 시업시 띈내 터그린기 군주인주 이왕구부터 투송 선해대기 긴대튼제장 송기유부시 뱀발라니 슈제르 총주 당지부 수지타 민균 총배 주규니디부식시 콩기니디와 슈제르 총조를 총셉타기타 십시피기 체육공시 쪽디 지부이 니지타 공시토담 망초슈바 레지비에 점딕지기 제덥시송 총조용기 망초니치디 유고르 십시유낭 후타슝리 유고르 십시 뷰체 렉수균체 미바를 당유부시 샴라산국배 슈제르 총주 당지부 수지 뱀발라라 진디슈베 접업생로나
3: 스진이 중시 안 시바디바 시바디체 너를랑 아주 쪼라다 총조원을 행한 게 괜히지 요거 용거디 돌 쪼든 아주 괜히요 단 예도 니슈 접실 차샤나 큐 용거 용거디 로강나 친이 겨 겨주스 수바 뒤난에 총조 집에 먹는 용거디 찾다 니슈 수 집에 먹는 용거디네 엘롱주를 망조라 팀뒤를 것이 직접 미장을 직접 제 얻을 것이죠.
4: 내일 차시하면 망조래디 고는 거두듯 대하도록.
3: 나니 차시하나 다 종조나 균도 뒤게 김자 레르라 치레르다. 나도 추세 종조 팀도 임비기 미창말라 미르르라 검색도 지고 것이죠. 다티 우아르 제나 나도니 미겔 소스 종접 종조 집을 용법 매버지.
4: 근데
3: 나도 다 망조 손도 저 땅에 주도자 종조 의니기 다 주시든지 또이제 시내 다 개네 주두 어느 종조 집에기 용바사야 디소시 제발 디 나네다 야 파티게네다 키짱어든지 파티게네다
4: 여기
3: 올 총강이네다 뒤사간 신주디네다 찾아 로르 며체 템바 시시당 디 나로네 자자 미래를 집을 대장업 주다 미겔을 대장업 주체 지겨 다 총강이 뭐 차시하나 총강기 조선다 맞아 되게 바삐 딜하마 김산장기티 대장업 중업 주지 뒤 나네 자자 업주 집에 기임비 대장업 주 뒤내기 다 최용 조선 상마 어디는 또 다 사강 조선이 내자 집에 대고 있는 저 녀고 보거나 어디 뒤내는 요

0: 근데 디소스제 참을 강당 모자 라캬모도 베손제나 진주 가동 치바가나 딜레케넬이야 검자질레 마주네 소스티바 케케소스지마 오도스제제 난조 종조 직조 체브데네 종조 교용기 요구 용바데네 믹세기 종바다 케스선스다바 장기 종바 시미 듄제제기 용바사드루 엔 샹달르지메 니도 니스토니네 제오 문조 오도스 노바장다 지야이네 바
1: 지도는 치사죠도 바비와 카메드가 연계직자 드디어 미시 직주다 야 트겐다 기 트겐다도 땡기 쳐버미 땡기 맞으냐 선제 선다 미자 만다 당나 야 칼냐라 마냐제 야 미 요구에 된자 내줄 하도 쳐 어 콘소야 땡기 쳐도 콘솔라지디 와다 대체선 야 트겐 시요블 실라 찍을 들자람 중 찍을 검제동 중 찍을 뒹겨서 중 찍을 납겨서 중 자서는 당부 콘솔도 콘주 능구고 고려 차자 창염수 안간주 종주라 제가 종주 집에 먹는 제가 제 콘주 개를 넣들 아 맞아 제가 제죠 다야 또 있네 자 어 타나 야 견자 요구나 대조의 집에 내 조선도 봐 야 나 도담 지게 콘주 소소 또 배트키 오는 전다 조수 대함해 공합장 합자 중수는 이정업 중업 중반 삼월 제동을 받자 이용발 이 말해 대 콘주를 합장 어두스 봐 기도가 제수 제약이 간주 노스 육시에 손지 간주 집에 뉴바 소스 계획이 지 되면 도담 제약이 소스 제약 맞이
2: 뒤 선배 있다지 하나 둘 있다지 이 보셔 주다 된다 그 직직 거의 나르지 대명이 시다 자기 주야 거기에 대 제조 세지 소라 로름 거리 거리 돌다
1: 딱 간주 미 안 되긴 내급 세군다 상반 네가 시다 내급 소치 보거나 내가 지다 미 다 딩월 간주 어 내가 제조 돌아 시장 메마스 쉬운다 시장 당위 혼난 조 우지게 다 가서본다 야우시 중샤스 시행이야 상대마 시행이 다 시장기다 미세기로 교만 저 원리가 소연함 그나도 종주네 핑직 되는 거지 어 강바 내루라 강미 개요 어디가 있다다 미시엔다 시장기 당은 저 도구 싹반다 예진하지 내가 제조 돌아 야우시 중샤 딩원에 있는 망조를 요구를 내기 용부 먼저 지금 해 봤다. 되게서 고셔 자도 시험지 봤음. 견주 약도 약제 심슈 과자 치시. 한 간주 잡줄 해. 능담의 연습 제제 본내가 수연한 거 강바이나 강미께지. 뒤 낭로 직제 국제 쪽지 찾아요.
3: 되나나 보소. 수지 뱀발하기 뭐지 제발싱나. 향용수 유고 내린 셉슈 세지 나 유바타. 대다 창미 유고 셉슈 남탄 지바인베 능줄의 미디. 슈저의 총조 내세 유고로 쉽슈 서직 테를 꼭베이 강조규 샤시타 중국된발 공림 대유 챔베이장 족신 넘어반세 망유 태기 갑교나유 다자 슈저의 총조로 꼭베이 칸에 니다라 총리를 용법 천염고로 니돈 학점 생기유버시
1: 근데 강조 때문에 니 카비 통서 지속을 딜러를 차시하는 시행의 수지 페이지 세골 페이지 수지 지대 다 천조 내가 빼면서 야구 차시한스 그래서 저 가요 남가 카비티에 주고는 안 주고 벌면 거라 망고스 소대요. 아니 카비 지지 거라 취지야지. 아니 주지 남상 거라 띵에 로고 체크스. 계속 내가 못 뛰던 데 쳐서 잡죠 타직도 체크스. 되게 님 거라 취지에 우 카비 지니와 주지 타주 남줘. 달롤 차셨나 나니 돈은 더블 뭐다.
0: 我们做的用的，我们做的用的，但用不了拆迁的，我们做的话，它如果拆迁了，是吧？这什么叫用的啊？兴趣去要了。我们做你头头给这这家，我们做同桌用的。

0: 구티 되게 찾아 레메 제 용과 다 내로미 직게 된자네 주인네다 종은 두부주스제 팀게게 나지요 다 도와 민네 주춘자 참르질 하죠 지금 근데 레밍 이야 용과 다 티톨느니 니도 니슈자송 라차샤나 다 미강기 시주 된제 랑조종기 이제 난도 최소나 집에 용번에 종종에 랭가기 구티기 단네 지체베 용번에 자자 就 만다 就慢的就让这种可是结果动了来了来了我听到了觉得让这种给差不多那个那个真的这个别去来了听到了那个就但可是听啊做过来给我们都了解了来了他今年没忙做一件的你能够做没今天穷说呢你能够做一个什么时候的拍给我看呢他能够做没刚给师兄给能够做嗯估计了嗯来解决说对是要不呢提纲了听那几个多解释呢忙做啥的他什么
1: 他们这个问题，他这个问题，他们说，他怎么，他怎么东西跟这个？他按照这点的，就是呢，工作这什么呢？这个要了，那是但是，但俺从这工作前年，忙做三六的几多年还过过呢？哦，我第一等工作品质过还蛮多了是。
2: 也是。
1: 嗯，
0: 做按照忙做业绩投诉呢，这个这个了，这是的，毛子精没了。
1: 人家是从这工作前年有用吧？用的，自己的工作没，工作拉的工作工作搞些的，帮工作把做这。
0: 정주디다
3: 你们送那里你应该买几个门吧，但你没谁能人接给那个他们的，人家提你刚给规定那的，但他们的这样啥子现在老总抓上这，看那立马把没事。你们送那里你们啊，这点给了，我都是接到他们去了。别人那不错，三个月许多些把钱呢，扬州永州路雨果土永康罗氏来门店把起码土中心一百趟，他把土那里中央人体内供给罗氏的乘坐托，有村群众把你七八年送，到了雨果路雨果土永康罗矿码塔里。
2: 我们先退步，忙都行动。第二点，罗矿马的取材创作者金队人，如果用不全用过了，提取啥子信用不通。他说呢，这个忙做起特别特别密切，温州用完，日瓦塘一起去进行动。他说：“今天我们也得到，他说呢，这罗矿马的马扎，我那去扬州用去也有也得到这雨果去呢，马上进行送到了。”
0: 不不，
2: 今天工资结的到几点？
0: 직디 Shunglang tsam dekha pagana. Wo ti ki kaya chu chu kya, chum chu dap dao cha. Toos cha cha nip. Talo ki yu, ande ki yu gul yung taan ki nire cha sun san na, chinda dunpa kya ba, chinda chubi na, taba chik nye su tuya chu la chita. Chita ni na, tingta ni na, shuga mamba. Handa kasi shen ki shendang la, sa chi mwaya pe su la, shuji gunga ma pe su la. Nye san shu shab, dina pala kuchi, desi dya char tong ru, ju ru na cha. Kuna ni ki mi,
2: 야만 망고 대두잖아요. 통기스 티. 전 전주는 망쉬 봤어. 티 돌아가지고 삼 땅이요. 줄에 마셔고 내가 저 체스나 봐. 어. 샘나. 뭐더 샤자리에 대고 뭐 뭐 되어요. 되어 맵. 어. 도 맵. 딜레 뜻이 지다 건조 개조 요거나. 어. 건조 리드잖아요. 안좀 미미세기 도와 차고 쳐다 펴자. 요나 펴자 장남이나 장남 뭐 비즈르 좀 이거 쳐다.
4: 修的是有个都是小区，当然地区有了。姐姐扛住雨衣披件糖，
5: 年年配备金鸡等举送，
4: 让让错爱的娘碰他，
5: 福禄双宝来成甜蜜树。
4: 생각나면서 다들 키기 센 신발 띠니 사주 모탈 땅내 신발 띠니
1: 근데 지난다 하나 주 종주 수지로 와라.
0: 와라.
1: 수지 선자 그냥 기다지 하나 주 종주 종주 레지식으로 와.
0: 와봐.
1: 종주 레지리에 지글레가 가고 나도 좀 봐. 이거 셰프 기다지 글레가 진행관에 되지 군돔 진행을 도담 진행관에 되 대줄레가 된저 가고 있는 거나 야. 지난 직원이 개인 기업에 그랬나 그.
0: 도스발 난조 따 틀릭 난조 레게 총종용랑 생각나 총도 초아제 난조 주부회 사고나 주부회 초아제 티체가 발 내가 거셔 집에 소시지요 소나 주부소시제 녀조 당유 내가 제 든지 녀랑 제 책바가나 티조 제 명시 원라 여볼기 내가 조치야 되냐지요 당나 다리 뭐만가 집도도 매 로그니 집도도 오연에 내진이 중바 수쇼스는 니티나 니티나 찍니 로바용 다 두진게 조자티 진족래다 또 바제게
1: 그냥
0: 보바지 찍 주도 제구도 쓰는 양상은 아예 손 주도디나 쇼르도요 어디 스파도 주도나 쇼르이 제바
1: 제가 본디 이거 남자 망고 이 수도 벌라
0: 어 벌라
1: 이거 남자 단다 찍 배전 없이 거거래 그래
0: 담으로 가서 파르자 살차시나 템바니니 제토아텔 나가 시즈죠 남주 감동된 듯이 감동과 되게 되게 잡았 다 손장기
1: 어 레슨 근데 카지 근데도 뭐 아주 나이고 근데 피디 좀 봐. 생애에 대해 까마다 되게 통화 이제 직속선제 있다. 그래서 그 지난 주에 여덟
0: 진짜 시작부터 양은 손장을 제 주문도 걸.
1: 레슨.
0: 근데 예스데 뒤죠. 그럼 남주 신고인디스 지역 그냥 제 먼저 종족이다. 미친다. 범할 당셔.
1: 레슨.
0: 어디나 구르 노스타 까마다지. 그가 저 뒤에 친구 통해 여러분들 동안 여든지 여러분 뒤에 시구 간조스다
1: 아
0: 네스 뭐 뒤에 와 내요 선담 네 뭐다 뒤에 실류 중에 뒤난 걸 뭐다
1: 동기 유고 중에 들어
0: 어
1: 네 네스
0: 미루 어디나 산자 버자사 다 코리아 미세 캐주 소스도구나 뭐지 토어 메로는 잡아 아
1: 네스
0: 너무는 레이버 된지 님버든지 오든지 여블럽든 야 여바 키 여바 제 제바시보
1: 나
0: 제바 여바 망게돌 티 여바 딱 간주 다른 거네 제시는 간주 또 티지어 딱 하시스니 이제
1: 어
0: 네. 다 안다 간주 안다 간주는 시바 바가나 나바티 여게 테네야 나가 차체에서 나도 용바 체스 개민도
1: 어 잡잡
0: 잡잡 잡잡 응 거기에 야지 얘기 야지 아빈에게 야스티요 나 딱다 되면 거.
1: 네.
0: 소소 믹스에 기상도 이제. 근데 그신은 간 주제나 딱 지자제베. 근데 콘주 따체 콘돌에게 양도 같이 메요시. 근데 안 당을 소라 하는 것 때문에 도스 잡을.
1: 어. 다 지난 증문에 신다 증 소지다 증 그래서 시리무리를 하기.
0: 와 봐. 와 봐. 다 소랑 그 그지 말담이.
1: 아, 나 주지. 최예윤이의 직접 경제다 대대간의 그대나무
0: 저도 미간 저 수진을 찾아서는 그 강시 주기에게야 미 장르식 라자 여봐 네 들지 간주 뒤님이 나 종준한테 직접 종무 찾아서 그때 때나 진행업에 처반 이슈가 뭐 요청에 이렇게 송교 제고님 뭐 들지 미 강에 그지 나셔고 들을래 템버를 매런 거는 대용 걸 제 소소 미 게르키 쩡데 다 노바 레소네 미요 냐마이나 나왔던 게 마바 티자이나 미 기쇼지긴 소소 카도르 기쇼지긴 티 기겔이나 케제 나오케 주고 노바 착스 유게 그리고 또 어딘데 님메 중랑 기 도말 차샤네 미릴라 간시주 그리고 발라 좀 좀동 좀도요
1: 쩡데지
0: 제 다 중랑 다 최 총장랑 쩡데지긴 도가 내룰 차샤는 좀 템퍼처럼 이제 부터나 약 주시당요네 공다 주게요 두제 여지 봐. 그럼 사서 민간주 미시 채용 거나. 어도 세지요. 저기를 잡을 저 지메. 티다 처럼 그때 뭐 들은 간주 소소 저거도 저 저거도 로세든 모두 담즈 남자 지야티 개첸 버스요. 간주 티다 차체.
3: 변하는 거 错. 요거를 접시 세직소 본인 요체. 로소사 슈장마. 소롱 소거로. 맹감 소기 의제 샤유배. 요거를 위해 그뒤 인종 예소부터 lo sokwa, sonung ngubo jie qi shok yu. Sabab to zela mi shi tong shi bia thak zom yu be yamzho yung zui zinzhong kyu tu, kedi yu go war sonung ta chui zi mi dangwa suwa ki ne zui tunba mu yang na, yu go rwe lak do kaba suwa po la song zi, kon zui tu do tu tak zui chi be, mi sim gui be dam yu mang ta ji chung yu bashi.
2: Tanda, shi zila, nji mang zo gita tanda,
1: 이거
0: 그 용법을 때인지 더 소용 도전을 다 되게 된 거로 봐. 와봐. 대야 만족 그 훨씬 더 큰데. 훨씬 미나 간주 딱 망조 매랑 오래 있다 심슈도 있잖아. 아, 나 내가 딜라 슈도 문도 다른 거 저도 문도 진여로 슈겐 걸 말. 티는 또 안 댄서스 게임하고는 딩상 원의 최선은 저 소소사군의 용보 중나 저 어디 개체스 틀리디움
1: 다글로지
0: 어도 좋지 봐라 안전으로
1: 근데 단대 좀 돈주게 민나 더담샤 근데 소타지 단대는 대 유골게 지용게 다 용보다 야고 소소하다 수실라 야고 요선 대대 아직 칠로를 때 용보 사가도 녀서 안데 말려래
0: 어 먼저 니나라 템다랑 업중 해지요. 디나네 응원스랑 템반 이슈 또 저글에 되게 매블. 진네 소소연 실로바미 소소 총간이네 자 용버서세게 다 땡기 용버서세 서지든지 요거나. 어딘지 망고요. 그냥 먼저 니나 달롱한테 사제질 용버사이 로용야 두산직 체일 친든지 든지 마바. 달하사 로카 먼저 시엔낭 로리요. 콘좀이 땡기기 조사든지 요거나. 我听这个，这个我听着，我就感觉呢，你是在跟我说这个么什么？一年里个俺就，从这个几百门外呢，看着老几那路，吃上打啥子呢？但说是弄不得，这趟每个他们也不得来个，俺就确实从这他们都隐蔽亲戚了，我们这个东西都弄住了呀，我都是吧？他听别个，我们吃几家伙呢？他工作也蛮。다 당연히 수준은 디
1: 예뉴 디벨
0: 김자래
1: 아 알레 김자래
0: 김자래
1: 롬주 김자래 고시대
0: 어 김 어디드 매
1: 로즈
0: 지단 고조 참르지 수수 먼저 배우러 살래 롤히만 봐야 까지
1: 아 알레
0: 야 총준나 저기 저기 내가 척도 시작 봐 티 고조 젤리만 간다 내사요 블로가요 아 먼저 시안난 롤이요 봐 다른 초주 고도 제가 내가 던시우스나 컨설링만 두고 리만 간 어디드 제제 고조 김자 고시 팀에 메이팅 아주 조세 종주 템도 임베 제라 자장요 오도 소나 치는 규는 못 되고 다 디낭내기 카 망고 옆으로 카지기나 로살레 리제 치고 카지기나야 소소미 더 니스음즈네 용지 용지요 님아 나 두손 때야 말로 야야
1: 지금 나 저도 칠로를 용 웹사이트에 서로 배치해서 그 양이 마음 돌아
0: 이거 봐
1: 안다나 동주나 로 용지에 대해 내가 지금 있으면 먼저 동주에게 지금에서 시주서 때
0: 뭐 와 이제 쉬게 매블라 콘서트에 쉬고 진짜기 팀에 어
1: 이제 블로그에 대해 지고 나지 뭐 이제 그래요
0: 어 딱 자제 곱줄 나지 지단 로 이쯤 팀바 다 뒤난에 다 미 소소 삼로 이야니 다 미 잠만 나면 나 좀 리고 가나 뒤난로 이제 좀 그냥 같이 소소 방기 그치 그 정말 여러 미든지 리도야 그래서 그도 간섭은다 즉 노스코프 때인제 즉 녀석 제일 용으로 만들어 있는 게 손데 돌 망차 자서 그주 제안하면 세하면도 뻔나 소소 카치로 슈대 지미 남자차 쓰요게 지다 건보 봐 이는 또는 미 담이 버버 버기는 더 한다 된데 와서 용시로 어 또베 레그바 어 진짜 담만다 레그바 선분정 레그바 요단즈 레네데 커투 파저 솔자 와제 먼저는 이제 또 가지기는 자스팅 리겐데
1: 어
0: 자스팅지다 뭐냐 어 닝가랑게 두뇨요 자스팅 두뇨 파르제 두뇨요 카바 두뇨요 아야 파르제 강 스카야든데 두뇨요 요스들 가지기는 다 뒤돈스데 레네게 뒤돈 최쇼로 조금 데 꾸스 거야 꾸르죠 나냐 자스팅 군요요 파르제 군요요 쇼베전 군요요 추버 군요요 콘주게는 그 뭐만 있으니 남산 알아가봤죠. 먼저 야측에 나타나서 내자라 내렸어요. 그건 아주 발 수 없죠. 너도 내던데 다 거기서 중수는 남산 내치기보단 먼저 쫓지 않고 먼저 봤더니 강기
3: ཁྱི ཕྱད མམ གསོ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Zamling Sajakal Shukbe, Burger Luntin Litsing, Sengel Henge, Tenge Kungamsa, Tandakiranga Sensibi Litsing Dinbina, Burnjong Luntin Yin Tin Likungi, Chichok, Burger Luntin Litsen, Sajakang Sergi, Dungam Litsendri, Malungin Tumba, Tarkayan B. Deringi, Sajakang Serg Dungan Litsendi, Tolin Bina, Burla Mangzuji Gurchebe Jigi, Gabu Gurki Punang Shinjigda, Seshi Simsaji Nangshi Yinbe, Dungu Takje, Zamjung Shi Kundoki, Chunga Damgu Serg Zamjung D. Liu Gada. ジュシベでグチシュ。ザムドンディインビインナ、ジョングナラブキゾンボボシナアンダン、ローガンドングザンバタン、チルチクトンコピトンジュトンスムロリア、チュンオタムキュイグルツョウチュンケ、ブヒリアイグルチェサベチェリインビインナ、ベンジョンミマピジュンカンネ、パーティングタンボディ、パーティプチェジェ、ピジュンチェブジレシャ。ダ、チュンオタムキュイギリュ、ギャダジュシベナンドンディ、ゴスマンマシュコンリア。
1: 年齢がなつにもどうされや、中国でもぎりゅう、ギャダ直送部なんどりや、チェジェチシュウィーナ、デンデスリシャ。カサー中国でもぎりゅう、ギャダ直送部ディナロリインビーナ、レンシャンツリングメメヤタシュニンゲ、ホエンチョギ、ムンディタマ、トゥヤギ、ドンチェクメペチジェアグゼディ、タルチンブルプサベチェレヤ、ソンジャンゲ、マークチチェネ、ホエンチョダ、マーゲムニ、ホエンチョ、マーペティ、 함니춘제 저저清州给作用吧慕容了呀那给不着个亲戚所所土北那去地界慕容了县里慕容了呀没米呀呢所所光面南角给那大角的康东日为加快拉过呢出破案入队站吧康东日为加快文字泥巴霸王恰恰朱通达胡彦卓婚姻人情日集队站吧胡彦卓宅在开不起的月子朱通给胡彦卓给卡地马脚站 작산나로랑자베친제작산기곱조등두보리종다추두제제다가라니게니후연조가카티차야마리스다윤조카트지워야자고제제대윤조기좀부제자로즈선래야후연조기카티자가로과요로스제제이기군니범미담베참부도슈차브레스다데리디슈고네즈근데중유메무튼마슈인스
0: 家庭距离普通的松围中国长江增重西亚街穷我登居西街咱们去的滚起念往古北久久记大永住卡住日为人情滚北 Dukhanaloliya, Gunzin Sumyoris, Tige Susurezena, Gunzin Kemba Tsumbikeja, Lutan Shenji, Tiwolia, Jensen Tongna Yingjiji, Tiwolia, Nanjob Usun, Konsumris, Shongunaloliya, Gunzin Chung Shioris, Chik Yimbina, Tagu Chemijin, Shenris, Ko Nyama, Mungdu, Zongangi, Zure Totamba, Shi, Buris. 武松给三年结束不马高过把张给农民仓们塞外进给天山呢决定的那山给哪里啊开药节米色浪漫了再去进送结果有时节节现在啊山给农民仓们吃节农民对面里啊龙不行大了不要紧不是第一首歌山给帕门尼嘎罗下节啊那山永住卡住日干里啊武松也是的那再去节节
1: 대연의디기도나로슈브리스드네찍임비나신들락토草정리스草정게디니엘야로드선다영주군이다님도人心권바초포제丁龙三彩队长吧那看着几多那了兄弟这是杨七임비나车心不长青的季임비나女金嘛孙二娘군이리스사장디니디니엘야멍조사제나로래야신도간래야 미세모모존재되기요리스 루드션다 우송게 군인이 추용고야기 이게 양세 땅장 군인 추용제
0: yundu kapche riwi kitu nalol shukbures. Kamdon rinne kuru yongyo ki yikin jorbati cao zhengge tundu zamba nyaliya nechu shib cagu sewa kyeche tijie shargyan duha nalol shini gungzin che sumliya nyansan shudu zamba lozhi shengge garishyegi yoresna.
2: Nga nyema riwu zingga da ka treje langa gangliya kamdon zhongzo ya shago titu zamba nye zhu tungko loda chogo chi nyewi. Li zhongko nga ngosinje Rigan la tije, nima gan chan dong je de. Nasha bunzo tije, ngaya, ajoya zige yore. Masebe, ngaya karzong zopda jeje, doros jeje, sheshtile. Midi, sena chenpushtu. Jezan, nye chenga kwe, singwe ge chanyo kasheje, guje chenbi. Dari deya, gebjuli yonzan. Yengi riyag tunda gara yume, nyenzi chigore. Korma dingi ya donshu.
0: Duske de shebris. Cao zhen tinje dez mangoba, ne, Korma nyin dukhan nalol le chetu zamba guzhuu ki cikda chani gara shiagi yoresana.
3: Qingzhou yuk, zogyongba, murunga nyecha lengshan suling liya, bongchu cheche, pamyi qingkyo ki, jayuk cikjian huyen zho sinyedi. Nyasha, dari zogyongba murunga huyen zho ko, nganzu kamdo rihu da, yungzhu kapchu rihu, daksha rihu che dike ki, ridi karzong, zame su chetu zamba, koya mabun ya che, lengshan suling dunjum chiya ki, rasha lingar chu zidu, nganzu gungzin dike ki. Kina zung gungzin maguin nambuzo, dari rogyom nanga peros che shuya da. Jima xinja chun ca suna, kina zo, tukchi lingbu shugu yinz che che. Chena nga de shuga tangchu.
0: Tuzki de shebris, yengzhi gara shegi yoresana.
2: Nganzo soso le, karchon zhung ya da, rengu zhung ya yue zang, magro liya, chini yong ya yo maridi. Jigne yungam kor nyen tsu, dinzi bilsi nyamdo da, nyine minye dige, kamdong riu, po ca suna, nganzo de le, tongchung jiga dende yungri. Deya, Zhang Qingda, Sun Erniang, Shi En, Cao Zhen, Kiranzu Shibutige, Karzong Zhunye Liya Xiaje, Nganzu Sumnyam Dojo.
0: Tuzke de xie ni Lamsang Korma Ngapyata Dama Chukchul Lakzichin Dimchu Gyebche Sososu Guchabda Chunchikini Xiargya Kamdong Rioya Kalo Ni Chimbaris. Li Zhungge Yungchu Khatri Rio ne Sosoya Roche Nye Yombe Kor Kutu Zamba Korma Sumjitije Rishamliya Zingro Chiga Yombaris. Di Huyen Zhungge Tundu Zamba ngawaki mungmi chi ni rudar chikje langa kabe maze degane jayu chikje ma charni li zhung zaliya zinga yomboris. Li zhungi nambad kende joresna go nyung nyung ngodong kamsing lu ni judar cha chakbu zela kebe chuna mingdang nyanja chi dengdu makbun dini loza tenla batom din kongni makbun chakjian li gong shibe rigyu yin dindas chi yoris. Li zhungi mebuti Hao zhou ding yung miris. Naan ki mi changmul lo jiki mirab na mirab gyu je dung da gyakwa ga zay liya dini cho jik yo riz. Mi zi li zhung ludab chiba yoba toni ko ya deng du bao us je je. Ming bu gu yo riz. Dari ko rin ma bab je huyen zhu da zingga chimbo re dili huyen zhu gi janda cho ya yo ma riz. Zing ri ting zhu zi zi dan cadu zamba huyen zhu gi kap di ma zho zang Sanchi tuni bui chimbo riz. Huyen zhoge li zhung ki bazay di soso le gyo yoba tongje daga loo ni jindi dangba di baong chanda zhu tongge rikiba na tongje ani dobo rita ni sungyeb che zang huyen zho zhwa chupzu che che daka kwan ni risham loo riz. Gap tu zangba shungma di ge gejo gege gege bui yomba di huyen zhoge tongje
2: gejo gyawaya karimba.
0: Tuzge de shi tu zangba Gyabrui maami tijayage
3: Sata rinku chigzaane Pungru chi Chabhirpa nangshin nganchu de gyu yungi
0: Tuzka de shiabris Huyen zho Gyabrui nalol yonche tatu zamba Tetu tsube ki ne Zumba sha gyakpa chige Da karpo chi shuen ne Dunli ya Yungu yoba di tombaris Midi sura sena Di yinba yina Chalo che ne Rabchung chupe chi Sacho gangsar Batu chowar gyu Pungshu chiwe Gyama tongcha tik Tongma nyi ne Misok chi gyurungam Shaji tupar zimi dogru dong, zunzhi kersi nidi jik surung. Giwe tongba misung shachan la, gawe zunba geta luzhi shen. Dindas jiyo riz.
3: Luzhi shen ge, dayagane ge chenpo gyabje.
2: Lengchan tsulin ge, pamni dangyo ge, minye di sude. Nganzu deya, nye goga yonpyo bdi, hampa chenpo ri.
0: Duske de shedu zamba huyen zhoge.
2: Nye liya, bongan guri kyor seje, nye simne sanpa chigin.
0: Duske de shiyo riz. Luzhi shen ge, kersi gor, Huyen zhoge jayu chachi di charin wiyo riz. 예연이네 낙개롱야기 계조 숙침부시다 계기요레스 디기리야 아니 따니 카츠 제제 징지 랜 십중업주 제지 제비이네 겐파미와 치우요 마레스 후엔조그셈 나로리아 땅원에 좀부디 작제디 할래고야르스도 성구요레스 디네 초니가 로게 강아 동네 소소스 터브로 친제 녀석이요레스 후엔조게 대사는가 녀석 겹쳐도 좀바 양결 따글르니 터브린 돈이 요니 깨 침부겜니
2: 작든 겨라 마쇼시 겨라다 겐파미와 치야근 증리시던거니
0: 도스케데 시에브레스 루드생게 대가네 튠조 지두 잠바 수리 윤조기 보치게 깨 침부겜니
2: 아주 대증에서 껴난다 Nyeminge denzinga chingu.
0: Tuske de xie ni, midige teka ni, dricha ni, sharpar is. Huyen zho da zingan zho nyege midi sura is na, di yinbi na, gesar tu du, di sun gobyun che, dodang midon zingib kangay nyang, lotop chiwe, ting cho layang chak. Shumu pegui zhawo, nombar ji, di yin jikdin kamdi diwarangu, tang zhe lu la, gita ji jang xin, zhadang chungbe, zenden pungshuk chi, jang xi guwe chi na, gashin nu, bawe nyan zha, langshan tsuling la, kyabdir jensan dong na, 제작회 영지인 중공시에나 멍미이 드레스티어스 영지다 후연조 군인이 때간에 즈릴레 십줄하스 제브르들레 겜함 요와 치우기요 마레스 후연조게 영지 빠제 쩨쩨 요베디 톤네 셈 나로랴 다 작자레안 된다 맹교 민딘데니 튼조스 디니니 이메는 막자 장자 튼부지 르샤 섬구요레스 영지 후연조기 작자 쩨쩨 요바 하고제 제기 다 유주지 때니 딱하고니 소스 터브로야 바로 주고요레스 후에적을레 영지 대샤마담 제제 딱하고니 바로브레스 초니가로게 머미티게츠 소스스 쿤콘브레스 로드생게 영제야
2: 어라스데야 용조손자 저다 타니베자리아 가르김니 용구마레 레완니시 치르딘 제제 선이 양갸 용제 징리단도
0: 두스크데시에 쳇두잠바 코마디게 티니 닌담기 린답질이야 가르켐니 데브레스 후엔조 머후 나로리아 다심 데브큐니 맵지 차니 심 나로리아 다 데 요제 자바티게 콩콘 토도 맵제제 심고 삼주데레 다야 카티 딘데시다 토소스 나 임비는 원네 소드맨교 십지르샤 승구요레스 두 삼네 탑시 많이 입지제 대두 잠바 조종고 무룽게 단교 미지 데레제
3: 마블라 마블라 키라 먹군디게 티제 카중중가 페로스제 송도가 다리 따가르 의자고 국민 군인에게 먹공 치제 칭저리아 루리 좀가 친자 세슝고 저가 자월라고 쇼도 치제 마군키라 카중순가 파로고야 카페스 제자키라 수가 용비
0: 두크데 시에브리스 후얀조가 게스트 구두 잠바 소소 다 막산에 유엔조야기 고급지 중순 삼제 먹공디게 치니 센 따가란리아 칭저르 파로 침브리스 산이데 로드션다 영지 우순 호주순게 코르마디게 치제 아니 로다도서 유유 땡기 땡기 끼트게기 게기 샤르자 리샴리 욘두 잠바 캡디그 메미치에 토함에 바차유 잔 얌젠 침부기기요레스 캡디드 잠바 리간에 리중다 투통 군이니게 코르마 치제 군진 숨부디게 리딘 카르존리아 덴디 슈차두 잠바 랭고다 따도즈 셰 땅네 토드샴제 넬레치기요레스 처치네 리샴리아 다 뉴시지니 땡기요레스 후얀조기 먹군 치제 칭조기 제리 틸리아 조두 잠바 뿡루치 제리 틸리아 레데요레스 딘 고조디 따가르 리샴기 얍친 공기 부 깔마토 주그리 국민다 주동 멤버 국민 군인이 임버스 군이 임비나 딘야리아 조르데마치다 갸레쇼아제 군이게 능미세 차두 잠바 미주께 튕기지 루루스제 따가르 심제 각종길래가 지기대요레스 칭저 카톤리아 콘즈 어구 쿵빈스니지 요레스 디 조종바 무룽게 심제 조가날 주자 쿵민다 쿵리 군인니게 쳔아 리딘 카르종기 코르마 티제 칭조리아 뽕주 제바다 자니 어구 쿵빈 께브가 윤두 잠바 후엔 조기 아니 뽕마 수로 용바다 거두 제브제 처니 파수 동두 제두 잠바 후엔 조게 따야간에 윤딘을 용 조종바 무룽게 제리간에 뜻이 잠바 국민게 대가는 동케니 후연적은 뉴스니 따디니니 동두제니 증리래니 슐학스 제처도 잠바 후연적게 조정배 통스란리아 작세지 원고 성구요레스 국민게 작세 정거 쉽지 매자 후연적이 지기 추 증이 염부터 까 투부 잠마도 지기 파 카디자 두고요 말레스 Zingri Tengma Maron Rudu Zamba, Huyan Joga Tayagane, Kungming Di, Sumbo Simza, Kungling, Tapsi Mab Chaje, Kormatin Birchimberis, Zodjongba Murunga, Jagrigane, Zuguzun, Huyan Jolia, Kungling Di, Deshatong Goya Katanza, Shuma Dijege, and Kungling, Deshatani, Mikalaxi Sumbo Simberis, Kungling Di, Pamye Chimbo Junge, Tangma, Gasagalaya, Birchinje, Sugde Taz Juni, Digonda De, Haganing Bujig Nalolia, Shago Debris. Huyan Joga, Kungmi, Sumbo Sim, Katun Nalol Chini, Zodjongba Murung, Tuga Chimbris, Zodjongba Gabashita, Chunje,

0: kungmingliya kyeku chenpachi yoje kungbingda nyamdo zonganal chubres. Chochi ne mokbun choya jagatakin te cho shantachi ne huyen choliya nilin chigiyo res. Kamdo ri ne chu shib chago che kyeshi titu zamba huyen choge mashi chena, zago nang rube, lakba kyan chena, simtugu yorde. Jagba chochi kunzo maro lesu, dozo na loliya zunpachi da. Sugu top chibin yun yogi, mi tona chitu. Midi nida, zingri tingwa nyi chebi yine, genpam yo chio masun. Midi nigi takze, kebi shida yuwe gangli ya, puyudu chungushtu. Kunyi tsu simtu majung. Duskade shebris. Zogyong be, karishiga yoresina, zunpa di yinpa yina, lungpa yanfu sanay mingsi chigeb chunga ngawagi, di sun gobin luda sinyidri. Dingsan, tra cheche, rib chung chubzan, mitsu koya, zunpa kecha, luda sinyidri. Sikiyore, mi tona topchindi, tongchingi, kusun mojikangi, teto maki, makbunri. Mingliya, jensen tona yungti sikiyore. Tondo wusun sinyegi, nenjoba cheyore. Koyinbina, dinyeliya, jinyan laganliya, takwe sunye, zinsun guba wusun sinyediri. Konzu sumge, yungju kapchuri usimje, chokchum jikiyore. Shungmata, maa timumungu kebje, gunzinpu, shinga tziji, sebri, mitozu tondo, Simtu yomari. Tusku de shevris.
1: Huyen choge.
0: Nye mi tozo. Chakse zetri yub kyang kyang tongchu. Ta chi di zamba. Teto mako mapo yung jita. Di sun gobin. Lu da sinye di nye imbari. Ngone ming dun sung bish duga. Jinjen kiran tuta na umari. Huyen choge. Kunzu chakse ki chekyu lunsu. Namji mato. Riri chiche su simje. Mapo yung kundun giegi. Tusku de shevris. Zogyongba gabashita chunje ane totosham chetu zamban huyen zhuo yinbi na an zhonga nalo liya nyesu gyar chubris. Kunglinge ane sosu mamil hamadge tije rudu zamba topgya qobgya li xina agi ne punglu chi chilol dunyobris. Di runa chinye gi badu ziyoris, di chelugt gandhe ziyoris na chugun nakbo mingme guibashin, gondim cerwe dunga bamashin, tuta mingme chamsu nyombarisha, gebris sibu jingbe chambarlu. Tuyutin karpiyo wendang nambar tsir, pumasirpiyo gichin gyundu jen, redin ngarma chachi tokwa yi, mebutini nanjor wusungo. Dinde shimbiris. Kunglinge wusung tombadaga be cik cik cheche dayakane bamni guicha cegi cegi bawakira kusu tebi insha. Duskade redu zamba wusunga lamsang gulenloa ne ya kyo je. Kenanyi bubunigi dagari wusimje, dinzin dunzum jeba, kodyo chung, jega yondyo chenpo chungdele, jine. Tuzu mebche, nini, joshoga langa mhajiza, jeju chumasun, darin kirande peyaga tunda karinba. Tuskade ke chidu zamba kunglinge, ogu kungbin gebga chimbrede, di gebya paa shaje chucho, ni jawyo lakwa shove nizu digi, shibchago che shebris, usunge, rancabgu mari. Ngaya bindu dhru dunzi yub digi, danda yungdru kapchu rivoya, dunzum che che deyu. Dari, kamdo rivoy gang, li zhungda, dhru dun kuni yusa deya, chingzho shungma ge, Pungju chakwa che zang, nganzu ridin karzong liya mi tangje, punglo liya yon ro si. Ngunzin lu da da, yengdi kuni ni korma ti je, huyen zho da, zinga chin je, zingri nimji dan ca du zang ba. Di chen liya, huyen zho pa lo chin xa. Dende song zang, kunzu nganzu pungju sum ridin karzong liya ge tangje, toto xam, gongmen nan yo ga da di, nganzo ya su zhe chu. Da nga pa pungju dangwa di ti je, ridin karzong liya, lo chin ni kuni nye shu go yungu yore. Dende song zang, Nye khonzo, qingzhou liya pungzhu jiga dangje, kirang ugu da, jojo gemli dagari. Tuskade shebris. Kunglinge wusung liya, ne guzhu da je ne, tochen na je shu je, de, dozi, gu cedu zamba, luzhi shen da yengzhi kuni ni. Daga nyemshi je je, de lebris. Wusungge kungling liya, kuni ngozhi je cedu zamba, nga da, sungjang ni ni. Kuyo shiga ya, tukzhe chungdu zamba, jasin gu susu. Darin nganzu, larshin zo simje. Rengu sumki pungma ruru chene, qingzhou liya pungzhu cheche, zogyongba murung seche, huyen zhou sunpo simni, shungi bangzhu dorje, zhungu diki ridin karzongki kochu chena, kenze yongdo. Tuskide shedu zamba luzhi shenge, ngayi dagaran simki. Dari kamdong zhi woya, pengmi tangje, li zhungda zhudung huni niliya, korma chis che shene, nganzu ka sumpo dikege nyamdo, longba qingzhou liya pungzhu chika zho. Tuskide shevris,
1: yengzhi gar shege yoresana,
0: Qingzhou karzongdi, jigri zembu yubuda, midar haku yore. Mingi huyen zhou sinyedi, bangar qimbu yore. Dari ngay susu susu, nyajab mindili, Qingzhou liya, 봉주 지도 잠바 녜셰베데 녜조 제비나 카프론디 콩콘 토도 메비시 렌투리 두스케데 시기요레스 우송게 아주 기랑 주식은 제치나 녜데 쳔부유 두스케데 시두 잠바 아 영지 가르시기요레스나 칭조리아 봉주 지구구유나 봉친 꺥꺥을 떼는 마도 카디 조마리 녜소스 주유 제제 지 셰비나 랭샨 솔린리아 민자 쳔부유 교기 송공민 신예지요레 대야 윤캄 권녜기 미츠 두도 차버진 쓰기요레 호연 조인비나 콘즈 자카디 차요레 난즈 초지네 공사 부분 그 뿡마다 던디다니 감동으로 뿡마디게 좀소나 녜리아 칭조리아 뿡주제가 주주다 초현다지네 공산다 송상 그 보순배 발이야 자시 서부 유자 중부 국내랑게 인제 되면 랭산 수린리아 친제 송공민 덴지슈니 차와 준디제니 칭조 카트로도르규디 탑신난 게 약슈리 도스 제비나 키나스 뿌조츠 툴 법송에 두스케데 시에디 잠바 루즈샹게 디 고삽다가 텐데 존에 야고 시다리 송상 부송바디 야고 유베 유루 녜레 팀마 망보 고뉴유 이네레 파조 투야기 구거 머존자 로밤 쳔부초 미게 송장스니 명디 팀마 망고 시에제 녜 암조의 운조지기 대대비 임이나 콩임이나 오네 포자가지 임베 소도 나모리아 깨다쳐도가 디니엘이야 커존다고 화론다 님도 칭풍지리 유두잠바 콘투제지가 존대중 디슈고 원스토가 주두잠바 콘롱부시엔다리아 태차샤 제장 투야 가오토모중 다제 중북 국민기란게 소스 주저기국의유나 요즈 콘조야 김주슈그리 니엘랑안주대야 명예 콘조다 지리단조 두스크대시기요레스 국민게 콜마디게 루트샨리아 지제세두잠바 람로 지림허집제제 총배 체배니 남인 되메리아 랭샨 출린리아 칼론주고여레스 로드션다 잉지 우송 콘소솜부티게게 리딩 카손의 친이 시안다 저는 군인이 콜마 니기제시다 자니 리샴리아 뿡로리아 기타브레스 감동 리강의 리중다 주통 군인이리아 단저스드 잠바 르우디강의 뿡조 상실 전에 콜마 십중업주지 갈중 샤바 푸니 딘징 창마 티제 칭저 카중기 닌답리아 코조 님돈 좀니 카중리아 봉주지야 고조 임브레스 쿵링게 칭주네 튼제 지롱 망부 규제 슈그데 랭산 출링 티리아 윤격이 신지 레케 리리기 년격 창가 나롤 치니 차녀니 로셀랑가 게스트요레스 리리게 미디니 디니엘이야 토뉴 메자 코니 니엘이야 데데르 주제 주비키나니 그네페와 두스크데 게스트 두잠바 쿵링게 칭조네 요비 두스크데 랭기기요레스 리리게 키나니 랭샤솔린리아 페제 수투가 테가 두스크데 게스트 두잠바 쿵링게 리딩카솔리아 모신치 콘투가 칭아 요비 두스크데 시기요레스 리리게 리딩카솔 임비이나 고조장장 슈스손자 키나 두스크데 페나 페투마레 두스크데 시에브레스 쿵링게 나이비이나 고조송라 체니 두스크데 시에디 잠바 리리게 키란 고조송라 체니 임비이나 년대야 톱게기 찬세데스 피아유 두스크데 시에제 라이얼란 교고 톱게기 찬세도조 드디제네 넬레제르주브레스 쿵링게 키란당니 디니엘이야 디디메데레 넬렌디제 난고야 가리나 두스크데 시에디 잠바 리리게 본조키랄이야 셉슈비나 리딩카르종기 군진 투가 요녀 임베 슈고 만주 기도다 뉴링구 심교기 도그닝부 임발이야 대제 대야 구수그 남부션 지야 요마리 녀람사 녀스 슈가 친구 두스크데 시에브레스 공링게 나이비나 다가르 윈둥기 존덴 공창가 부 공니스니디 두스크데 시에드 잠바 릴리게 디니엘이야 아주 송고민게 키랑가 체녀수 내 군유유 데리 키라리 디카존을 패바 가부시 다주 두스크데 시에브레스 디네 군이게 톱게기 또다 찬도조 동세 제세드 잠바 릴리게 기군치네 추도 시간 나로네 잔덴 담치 겹드 잠바 캡트르긴 담제키네 코르마치게 두준치 땅용제 추도 시간 치리용버레스 릴리게 국민 두준 나로랴 덴디슈니 님도 서치 담다 균니 가고 철심버레스 가고 숨부드게 지차고 유베간라 지다 농린 킹교기 뿡마 낙세능 신제 몽구 유여바 공링게 톤 셈나로리아 디니엘이야 랭샨 순린디 네 다르신 게브라지 유여바 고투 주운데레 자샤 러브친 딘제지
1: 주비바 아니 나와 율 코르마 조선 거 요레스 송장게 코르마게 녜신 슈브디 아니 저 사바다가 겨고 겨고 마 용제 아니 군일이야 어 소슈브레스 공인게 송장 통제 람사 구차슈고 요레스 송장게 가르시게 요레스나
0: 은조 상부키나 데야 꾸든 가르든 달이야 베바 두스코데 케스트 두잠바 공인게 뿜츠브다가 아니 심교베 아니 미주 땅네
1: 대두 잠바 송장가 가르시게 열어서나
0: 분저 상부 기란이야 전이 가르쳐서 네 주인할 주고야다 맨날 첨고 준비네 기란이야 로그램 시죠 네네 기란이야 샤난다
1: 두스게 되시게 열어서 공인게 기라 기란다 카드베 쉬고 바바 견고 세게 심어서 주저 공민게 된다 춘추지 김베 롱부디 미자지다 갸그리 쇼제 콘존능미 견슈 창무세자 흉낸 단디 제주 자고 제제 겐로진 다가릴리아 친제 미투키 등기 세지 루루스제 각종 블레가 제비 칭조 카토나로 윤교가 어구 콤비 조종과 무룽게 진수제제 기억은 지비온 종간 주자 너니 부비니게 어구 종간 나로네 개비아가 제도 카톤리아 거도자가 침부 인데레 섬유일엔 대합질리아 카톤고 틸리아 제육식쟁 인지 후연조다 동두 겹자 조조가 코다 징리다메이네 코요캅디 마초 제제 선보 심제 칭조 그쪽아 나로 주자 시스 하고 마수 급드드 잠바 나레 대샤탄주 디세니데 우송다 응니 투제 기겐키랑 체니 랭주 존자 우송게 코랑 그 뿐주 전부 제자 루즈선다 젠세 동나 잉지 나다 투르주주 코니게 나 톰부다가 규링 그 심교 조부닝 부능 신 도시장제 람사 니에 전부 개벽 주두 제수 우송게 세야레 코랑 그 군진 루다 영지 군이 간리야 감동 리강 리중다 주동이 공제 리가 숨기 봉조 루루 제제 칭조 떨간 줘야다 나야 람산 천샤이김니 랭산 출린리야 기겐 숨공민리야 어구다 저저 개비야기 겸주 시간 로고르스 제제 송추 제사 들이 칭한 데 잡이 두스게 데 셰드 잠바 송장게
0: 된다디 주비야 레라버시 제사 산 로티부지 니엘이야 안하니 군진 타올라 제가 친제 나스님도 주두 제나 다가지
1: 도스케 데시에비 임브레스
2: 갸푸 규리 푸토 므송웨 중쿠 차젠 점종 시야케 충어 덤규 시체 잠추디 군키 녜왕 국베 규르규르지

0: 신도 충과 창숨례제 각종문특 고송대 로숨송의시 로리 창용조정련계 무치 개동계 리조체부타 창숨례제 퇴딩초비 창구기 퇴진기 미세조 초용리 리조세요시 창숨례제니 장기기 긴감시비조용기 천지정신기 리자 개신식시 개감당례타자당취기 산내카타 디젠카타 냠투 말라기 따오타 체리타 툰비 주용체규 타용체시 김세기는 창숨례자 중앙리 몽고 통주 예계 계수 기구당리 전에 남자 앞계 십주 십시 나타내시야 산행기 중앙지사부타 예급출딘대탕 올린기 멤버양수기 문둔치지 겨벼치시야 십자당둔 섬디기란리
1: 我真的是了。车电电台列中国企业级副主席习近平给南北协期间罗总领导丁石前年制作用所缅北金角塔车电了南京级别南北什么对不他电台中区多数安慰制度支持中区缅北推进强烈参数中央铁道部塔一个车电电台五连期制作用所缅北杨雪给稳定切记用扎托贴扎切不是王秋塔冯科刘华坤 杜荣辉、卢金根、卢明钦、白华丽、霍凡芬不出应届陆军股实际案当段冲突，加其面对列段别面部杨雪密别前年面部根据列决策不谈面具给老贼了南京前年，强制他这是什么？忙做了体外部里他偏执前卫的堂客，想必是我他女别交罪给村里他吞别的堂客，现在吃点动物他，西别他的堂客错话给当，台别动物，忙用给的堂客强制透露昨晚军地动物借钱年，的堂中国总准了军地动物，都属立即不给引起最多。
0: 2022年2月，沿用给健康人民切过早南宋呼伦贝尔托陛下，西边南屯你们才能拿捏，我真能给。第六天的改变在中央印尼，中华民办集团改革期，健康雇佣称兄，老领导为领导不是。第二，2022年2月，沿用给健康人民切过早南宋呼伦贝尔托陛下，第九天早呢，中国陆基停战前期，江都。
2: 让党军备是的人多。前早呢，一个批准五连旗，只有第三趟南宋让军兄密码思想他念都别信。第二，一个批准五连天宫春兄他，可有宋江司仪，军国边疆旗，只有个司机了，在这前头。给有密码推送军列五连，青龙列屯五连他，前头密码是不看，空军得做中央。
0: 昨日，前天前部，仁兄通工部、健康库油部、区委部、健康能力塔、食堂局、南宋让军兄、批军、欧阳天罡杰克、健康西北总工了，工地单位，只有给接近他，失去了这些给不他。天空天，三年天的健康西北总工去重置，调查起来，再到点被中国总军去重置，肯定稳把钱不是。 这一类的团座机，吉隆年度二十周六，沿用给健康人民降到天用车距去全国调查前不他。南宋呼伦贝尔机，吉隆年度二十周六，沿用给健康人民呼伦贝尔机全国调查前呢。接着，乔卡机降到偏僻机都市老领导他。再到点被，今些年度准入铁，各种接下。三天街。
1: 研究参拨初级，集中学习期，吉隆年度二三个落课期，研究期制作建制，研修用在前下。现在党团上第一栏的，我只能是了。现在沿用给新疆研究参拨初级集中学习期，看到的出租他团里所给列的所，吉隆年度二二落课期，研究期制作建制研修用在前行。天哪！ 미망이리차관소중앙기선조챔버조니슈타연용정신기대리기연조응업중업계산내기연조초결학점제추유부타연조챔배첩세기견지타유서족용기견지십슈견지소초구이태내진로니도니안료지조기견지조수세조타협자체도 塔罗尼研究基础建筑艺术用者级别轮流六点七年了，就算双月落运行，今得准备大面牌。记录你多年的落款机研究基础建筑艺术预备器在停车阶段来进行，制作列车卡给用铁啊开连车下。
0: 新格林界今天改变参与学界人气，出自艺术作品托农民运动修迁转运度。西边南端你们司令来年我真能是。今南农民设计起今天改变参与学界人气，出自艺术作品托里呢农民运动等于一下。第二，今次艺术人气，改进农民目的跑位往起，他的马俊农给拍摄家乡阿塔成雄也西西不塔。 我们把这边呢，农民转是国宋的艺术培育一些。当我们把这边拍摄了视频呢，让农民平民的人工，甚至国宋的平西南、国宋的平桂牌培育一下。三点零一了，整个学校农民这边推广新版，他同意呢，你看些预算，他同更多看着住民点击有嘛事。 给的给起马俊农起人工修行怕不赢的，来个年初整理赢的，强用给农民他同赢的投入逐年优势了。对的了，他当官把前边抢先赢的用度着实际了下。他的赢呢，我把电器面的，干脆清明赢的，给个平价过去奥运天刚起，熊熊给接着写送公读了。三零一。
1: 让兄弟西林给赵哲伯历史主义人的争夺，你家能就比较一下。他的光给西镇南屯，想了算不的艰难的，我真的是了。将用给车站塔三路人的给昨年来端给贵宾从端共同六大团结前呢，每场面赵哲伯前边来团点点主题。 建议给跟进赵哲伯本卡所用也不吃紧，结论也多年多了让将给西林给赵哲伯历史剧争夺他，培养将给每场面赵哲伯前边忙做给赵哲争夺比较不是，争夺别为推荐你今天给别参与学习年内你学第二年排演，三年里能就承担对岸七毛人，昨天前边让将将登为车站部。
2: 一间前把让院长等位车站部，前把让院长等位七地操盘能就充位车站部，上地前把平常日里参观猎户摊，平常农村人群猎户日多。前个国人我最选呢，这次艺术新人新人给庄稼部历史局争夺七局摊，这次艺术二人每场面庄稼部前边忙做给庄稼争夺七个比较，天内这次艺术初人恰个这部摊争端去七个比较，这次艺术第二人将用给新人。
1: 日边雄鹿壮志列团结，查到所长七局节日度。七个地平江镇长滩、西边平江、平江日里参观平江松干年轻顶、平江松干年轻等，给听几大摊，就是真从 APP 平江从镇参观，能就两天研究几大算呢，推动七局人不是。三个人也龙岩县中央别人陕西给甘肃的南站九股，准确程度是真当天你们责任来年我真能是。
0: 也像俄罗斯国家总统罗安山中央别人去，陕西行政局培养南站九个团结组成了官地点点东西。去蒙古国同军一趟，车速超动团结单位培养南站铁塔，团内培养他满足建立，健康松江所，加工忙不了，给不了他。明儿南站组军去，不再拖了他，牛在江苏中心有马赛。
1: 团结给偏寨家军队团结优势。明儿的，吉隆一同你资助旅团内前给南站团参观中国组优势。团内给团建教堂，金刚给北寨托罗东军队天地，培养来团结做内卡教师。甘肃去陕西给培养南站塔，团共给南下店内，南门重组三星购物塔，拓展糖果塔，砸糖给。
0: 健康东西才接设计，每趟的店内咋地吧？我们对不起，健康新招来的南站西了，工地担保当地。三年提前，现在扩充给衔接军队小塔，三对健康军用马拉，雷速办事。三零一，建设从大马推进，制作奥运天干的，进入年度二十周年，党委给参与学经营。
1: 탈루 게세 다망 투진 고르키 니즈 사슈시 비샤 십전당투 섬디 일라네 우주능시바
2: 제로니도 니조르 게세 다망 투진 고초조 예바타 탈루 다망 투진니 제로니도 니조르 다오게베 체 니슈 뉴니네 진도 고베 체 니닌파 제 다망 탕친 토 비규제도 탈루 게세 다망 투진 게 제괴나 더교 타 역교 다핀 우르도 도골 냐제 타틴 소아 수균게 젠돌 유라 이소 젠든 타 리제 첩드 미동 올세 소아 취베 최고 여진 타도 총고 만젠 타 유골 원조 소아게 최고 나초도 참디 레리카게 군조 남의미 링네 시샤게 망트 총도 퇴진 테르스 발피규 챔교 시주 타 켈라 미이 나웨가 된 토주베 최고 나초 타 탄데 게제 피게게 퇴응을 치시 제람토 심주 인베 바웨 총게 토 차베 게갈지 고니 페발 거스 쇼중이 생글랭게 죽도 님은 라네 제로니도 니로르 참도 총결키 페샤 셀키 야서 군부 젠도 치모 급수 배골키 니츠시 모드는 그리
1: 진에게베 체니 슈닝 기마주 제로니도 니서 종류 참도 총결키 페샤 셀키 야서 군부 젠도 치모 급수 바 커루치 차다 당신도 비유시 타딘기 전동기 야소군부 창마 참도 코네 리기 야소군부 이부다 참도 종취 중지기 담튼바 중지 쇼샤마 다젠딩 소베 뷰제다 지중 도소르 신내이나 까마 기부시 전도 체부규 딩칭 종기 노레 야소군부 강갸리이나 기 구조 공아다 정중 고든 신내 앙 담부토다 荣幸总计苏南正丢的银呢昂尼巴塔这些没有那么了昂松不透不是真都就这边起昂唐被压缩滚不刚就银呢合纵给不塔他的参队起来开前别忙忘情起刚就的银呢过去就前年女度了
2: 생글랭게 땡디 레젠 슌잠 타시의 레젠디 좀지 겐콜 님은 세링 라타 십실 챔피언 난케 님은 세링 라타 부산 점등 라니리
3: 펜정 롱친 년친 리코 베게 롱친에 탄다 롱친 롭치 레젠 수인
4: 디랭게 레젠디나게 무추제 자지셈보보 남라 남이탐 민담 죄배골기 최든 시에벌레 민기 중어탕 타가능신게 민기 리기 이와서 고게 난도카지 모두 슈위 디나네 당부 슈에디 민기 중어골 민세디 게제 두제 조지레 게제니 년주기 난네 중어리라 지조기 피제기 콤드드 뚜제 피제양 조아레 다두기 춘이신 공부 동거바디 개침보레 다두기 춘일의 대배 피제디 아주 이글 구데 매자 이기 두루기 공부네 개워지레 디 개워이나 이글 치더 비어마레 이글 치더 매베이나 다두기 춘이 다두기 슝루기 이기디라 구디탕 양만나 두디체
5: 不得要嘛现在那段地理没用啊切到别个东外巨人那爱巴都打这个区域了都个的呢还将给开启目的大厦门爱学个南端的民个中国写不来其他个那些谈不得民个中国写不来个了呀那么西团呢我的确实觉得民个中国写不来个了呀那么谈不得卡的写的是呢对这个文明写不来写不得写个的可能这个对这个文明是个话的是呢却康熙 他们如果他们都明道看给我们的写笔呢就在先看啊嘛对不对大不起讲我不提明图恰笔明日了呀那就也就文明写写不了就学笔呢不恰下笔呢 康巴塞康巴买不来康巴西巴的主播的康巴西巴的主播当很多明道跟给让给对吧来接的天天康巴是大下巴的不大个能行给日秋美通巴金巴新西巴的不
4: 参谋卡的是呢对这个名下大的第一对这个名字我那第一文明里边是呢文明养银的我不抗体托马家的大堂
5: 我不 counting 名为营长我名字 这把忙不能了呀呢 明地里了呀，那下面些开局要的是这边养要的，我对咱们说呢，开局谈不着开头是呢，明地里了呀，店家给人心的呢，学清不学的要的，开的习惯的是呢，可对一年碰不谈日的不，康熙了考了，缺闲了，没考的，考了呀，俺都碰不西边，别的下不着啊，碰不是了都在那碰不腻了考完了，碰不来代表，现在缺闲些了，考没得不了，前张缺闲了嘛。 考啊，去抗议了，考啊，可能店家人心的那学清不学的，明天来开局你不养鱼，你不得看的是那其他的开班的吧，进来开班的不得学清不学不要的，别那俺都日些吧的那，条件给我们是吧？
4: 但是了，伊那人忙不要了吧？变得恰恰走日了说吧，弄日了说吧，崩日了说吧，忙不要的。伊那日些被天热地热，今日了快了完了，前张今日开完牛不的那明地里了呀，学清不要的是吧？明显偏外就这样热，明啥话偏外开始那偏度的那学清不学不的。 别想啊了，养俺都光了学不能行，碰不起眼见，但碰不赢那碰不起不的了，狂浪啊，洗起眼见，天天明显拍哦，别那是不我不弱了，一碰这碰西不，明忙不拍个，对不对？那对眼明地里了呀，那学清不要的是我，第二眼我就学个南山唐伯，对眼个我们西不的眼。
6: 新疆那么做公共商，唐代去南村新兴八天的平江龙井年轻猎工培给龙井给龙井六七来建设，来建地南平江六大前面给人七亩啊七零多几拉年，培养大专一边过了七零南新月别，三南有秀。
4: 记住给我们，记住给我们说的，肯定就是考古的是那，刘家的名了，夸差吧，我就送什么叫着了，我都送我的西迁呢。刘家的名可不是穷外名的了呀，哦，顶天就是四个多，对不？我都送我的西迁呢，像一天就的唱过我的，贴了这个名，现在顶的家呢，我不嫌弃名都叫啊，样呢。 刘家的名康体，其他的名点不得人了呀？那考古的是，前年的下半个月的名了呀，穷死么能行？你了呀？那创业的团呢？我这趟这些钱就是，别那条件虚不着了。刘家的名了，夸吃光，我都送我洗钱呢，是的可几千些的嘞。大的了呀，想的呀，贴了第一个名先家呢，我不嫌弃名都住吧，样呢？
5: 对这个名康体，其他的名点么点的，人也那也吃过这类事。本来俺做其他个那些谈不缺钱，本来看着他常常做超市就别的下边那超市的推荐俺做快的开的是那独立一个名人是吧了？对了，名啊，要么那一个现代教育界了呀，托马西吧，俺做谁一个名了快是吧？现在。
4: 红色本地给他们按住了，还是谢谢钱不是的是呢？超市吧的人呢，都要给我们个是名字的，超市吧名的啦，名啊，咱现在加班接了，等等，全县店面名了就不定的，好的是，第一呢，其他个那是谈不下去的是，你把的看的是呢，给谁叫了，俺就可给，但一个是别给的，给谁的看的是呢，给这。
5: 具体的说了，建设的肯定就是考古的是呢，屯田塘没电机，那玩人家地里了呀，那好啊的。建这边明天了，明暗在现代家外，明天其他的民族给我忙不要的，别那给了呀，俺做其他的明暗在现代家外，听听，天明康的其他的民族主播看的话，这边是呢，建党是了说吧，建教是了说吧，建业是了说吧。 建古是，建大，二个，半个，坑个，坑个，东西他们老看的，建是吧？对了，当明暗在现代家呢。
4: 게티 데니 치다캄 치다게 민디데 데마 주거와라 제가 민디지 상말로 카레스나 되게게 민티르 되게 민시엔 자네 되게게 민케 치다게 민식 데마 샤다데 홍도 시에베 베디게르 야이나 지두기 응미스데 민디르라 지두기 응미스데 민디다 지두기 응미스 러버데 금데 카레스나 지두브데 지도부 인구배 금제 카데스나 대제게 민라 모두 고아송어디 시체네 대제 민아 다시엔자네 최시엔지 민두 두바 대제게 민 강티 치다그 민두 제수 두부 인자 지도부제 오늘 외면을 배스나 외면양이 외면 예수과 금제 카데스나 최강티 민외수 두바 최강티 민원수 루베인벨 중재기 체벌이 디나 내수에게 치라기 낭세 니바디 알 수바 대예기 더미 오나 커다질라 대예기 더미 스워르스나 대예기 민강티 더미기 남베토네 최신기 민두수와 더블레야이나 대예기 더미 스러버리 야마나 대예기 민강시 최신기 민두다네 민도유 최강티 민도주바 딘데지글래야 있나 대예기 대민스기대 빼나차샤 포무지기 민래야 메도스 따바이나 메도디 포무디 민 주유무디 마르바라 이내가도 포무딘데래야 민 메도스 따샤바 다가능신기 빼마세야라소바 뜸지세야라소바 산게세야라소바 다가능신기 포무딘데래야 조마스 따샤부터 참말로 대예기 대민세 디카레스나 메도세디 대예기 민디 추키 용제 최신식 민라 다샤브리 퇴무토 봄디 메도 그 주유무드레스나 주유무드 마르발라 양나 나도 다와 군제도 체네 투균 초안나라 딘데 시그르발라 미딘데라 라스르라 미츠부딘데라 야이나 라세르소바 텐다가노신 박바세르소바 다 추부딘데레 양 비우세르소바 렌게 가부유베 미딘데레 야이나 차데세르소바 달럽제 테네 마신바 메베 미딘데레 야 네조세르소바 톤조창마 카르스나 여예기 때문에 네조세도전에 차지기 민리데 밀레 네조세도전에 미디 주용어도 말해봐 다와 군젠도 체네 되네 미디 민리야 네조 차데 파바 라세소바 다샤저로 와라 디디 사마로이네 되게기 때문에 군제 카데스나 민강시 랑게 되벌레 게디 최신기 민도 다버 와라 제자 되게 인구그래 오늘 때문에 배스나 때문에 인구그래 군제 카데스나 메도탕 산게 도지소기 통매 주용어들 배스나 통매 주용어도 말을 봐라 통매 주용어도 카데스나 메도시바디 메도레 산제시바디 산제를 봐라 근데 메도탕 산제시바 민디 미밍을 추 다시바디 어 통매 주용어도 민장 제장 때문에 인구그래 지다게 낭세시바 지루기 때문에 지루기 때문에 계속 나도 치다기 낭세 요하라지 치바이나 망부 제초그래 오늘 컨대지글 지루기 때문에 라고 잠시 쉬보이나 지루기 의미기 깨강식을 떼네 지루기 의미 공도 손심으로 와라 지루기 의미기 깨강식을 떼네 근데 최신기 민도 다밤 야마나 샴세기 캐주 강롱식이 차네 다베 민유리라 야이나 지루기 때민스기래 다우나 캐주 가르카르가르스나 뺀나 차샤베이나 당부대 유러 제비민 다베 차네 두어베나 작삼 도삼 메콜 랑콜 깡콜 깜삼 시부더부 디나는 아주 빼지수 랑제 쉬버더부 체베이나 유랑라 떼네 테네 드부 코와탕 둔두 교베 테네 드부 충와 더블 야이나 아주 메코르 랑코르 러샤버르발라 빼디리드 니방 아주 가르샤 쪽으로서나 떼인디베고네 따바 빼낭 아주 빼지 쉬버이나 추저 나가는 신 카마 깜마 리제 추섬 초자 쉬버더부 디제 땡땡배시배 당부땡디는 문죽 슈가마래 디 가르 코어레스네 내 코어레 니배땡디는 야이나 문죽 슈바레 문죽 슈바 땡디 가르 코어레스네 차와땡바레 제자 땡스네레 내스네레 땡탕 내강디는 야 땡제 강시 땡바 내배 튼땡배 찬에 주배 민디리는 야이나 땡땡배 고는 따다 쓰기지 시안배나 차샤배나 문죽 찬에 따샤바 Bina, chasir jian se la soba, bèmèn nian se la soba, langu chi la ni tong se la soba, jun xing ya geng tong se la soba. Di di di, nga zu chi da ga nang si xiba di nang la xia chou gri. Lobe yu ba jian ge, nian a me long di, ta pyu gyur che ba ji la ya, ina pyu gi ri ne ga zai chui la ya, ngun ju gi min, bor chi ta tu ba chung wa ri. Tartuba ti karchi nubu karchi tuwa rasana pyoji mingdi tewe pyusum chosu songwa mwate. Ta pyorangla ya chasunu shibu na pyorangge ta kebatsu nubu denjiwe mambu chungwa la ming tawa tunzu ta pyoji mingi dukya kejin shidu guwa mwate pyorangyegi ta mingdi pyusum chosu zhoye la ya ina ngare debi na nubu chimu tuwa rasana. 태진시부능신내내태자모제표랑기캐바즈제베원주그제바에 다가능신게 우주 최상배제베 원주기제바 야주추득되고 망부시다요아래 망부시라요아래 제가 원주기 민당주 별라 타배제라야이나 얘네 별기 민기 표순처로조야라 누바 개진 퇴화되었습니다 시양배나 차샤배나 시세차나 다샤배나 출라 첩스바더보 밀라 젠시바더보 동라 시에데시바더보 솔라 첨시바더보 달라 우드시바더보 동주 창마 가르스나 원주기 시세차네 두배 명샤다데 공도 예시에바디게 다 가르스나 되게레 지루타 문민의 더민 중화소하게 다 민구 중주 두르드 땜바디이 공도 슈바디게 통어토 최신신의 시에베나 다 민기 피에게 남바 도잠 때마양리 우민의 지루 중화더부 우민의 더민 되게레 지루 중화더부 제자 민기 중어 시에바 레데 통어토 최신신의 가르스나 민기 피에게스 내리 민기 피에게 남바 두두지 공두시에베 난두디나네 세투거레성 다샴랑에 두두슈에디 두두토네 다 벽의 민기 피주기 남바 찌잠치 찌잠치 알 시바슈나 슈두요마데 디에바 슈부요데 왜냐 내 들은게 슈에디 카라스나 민기 피주기 남바 두두잠치 모두슈기에 민기 피주기 남바리양아즈 我对着这 都对着徐北呢, 我在这边呢, 超松个团呢, 写超多少个, 唐不地, 唐不地看的是呢, 我都陪着你给杀地团了, 他为杀地多几个民, 民卡这个玩了, 杀地多几个民地界, 这呢, 民给陪着给吞明门被切据了对呢, 这呢, 民忙不陪着不地穷下是个, 塞不拉就修为呢塞吉多吉个名地界个叶汤月大个能行个玉汤顿刷了呀那名汤扎现大的家界拉样塞吉多吉个名地界呢熟悉不他都不穷下是第一个爱代表呢名地皮子个南巴里亚几千呢文字汤一十千不一呢汤不得地下求多少 다 계시 나도 시베 피주기 남베 20당 5주 문지 체비나 다 디나라야 치다가 나세 망고 쇼부 예초그래 아 예초그래 이내에 대슈에데 지 피주기 남바디 5주 두두잠 체부잠이 니바디 베나 7mm당 당은신이 7개급당 디지 체비 규린 남아야 이나 다 계급 다 미리 대개게 되는 표게 나야 랑솔 샤제 되는 표게 민기 두제 양 직차 두바 중시아스 디 퇴모토 예민 라 민딘데 랑솔 투 야샤제 되는 표게 나야 폐지 당샤바 빙에들이야 천지기 빼라딘데 슈바이나 거성안동어도 송스만 능신 얼리타 걸리스야로서바 부디스야로서바 돈주상마 섬디대게 표게 나 랑솔 샤죠르발라 다다가 능신기 집스야로서바 글라스스야로서바 돈주상마 기 돈주상마 인지게르발라 다 그리스야로서바 비질리스야로서바 돈주상마니나 니발라게르발라 다다가 능신기 달라스야로서바 오 오무술로스야로서바 아조르스야로서바 돈주상마니 다 소부게르발라 다 딩상베나 차샤나 딱도 피주치베리 땅세야로서바 중리세야로서바 두시세야로서바 돈도 상만이 가려서나 겨게디 퓨게난도 랑수로 샤바 더불어봐라 제자 예스나 민기 피주기 찐남베토는 20주나 초크세시 두스 단다 슈에디 가려서나 가려서나 초니부드리 샤스 초니부드 가려서나 치미리당 치계급대 지지치베 규림난라야이나 다 치미리당 어 다가는 신기 계급 대게 표견난라 랑수로 샤바디 디리 수바디 사다시리 타와탄 다가는 신기 지도 폐계 조의 곰도의 뒤네 되네 로다웨 다 민보친식 다 뷰익이 지주룩탄 뒤네 다 뷰익난라야 법규르체네 민보친 타와디니 내대나 남바 숨발 샤초우 도스그 배차샤바이나 주딘 콜로세알로 소바 록레세알로 소바 허천제세알로 소바 수주시바 더부 민디리리 민디리리 다 딩성원의 시에베이나 피슈디 치담리 알라 치담리 콩두시에베 지 남바숨디게 슈제 다 시바 낭시 소소량 치당 낭시 요와 치베이나 다 요와 망부 치부 치요리 이내 다리 급수 무법자 내 대야 슈메 리덴 디나라 내 자지 셈바본남라 민기 중어탕 다가는 신기 민기 피주기 찐남배골라야 있네 내 두두지 모르 슈베인

0: 단단히 삐진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규르 생계는 보소 샴라더니 까망에 생규년 제 쇼긴 제대 니시 숨니 사르괴베 중국 제대 카규에 레시숑레 칸년 시도 제버시나 르게 초바다 추버딘네 메베 자튼 시르송 초규 시브도르 제브규 다웰 하모 앙 듄바디 핀톤 제베 차긴 다 튕기 메베 데르응은 땡키 제베 튀지나 핀규 멤버십 사르괴베 짐주긴 지부네 시도 제버시나 롱아제 정아베진 랑게기 게람니 지구타 게람 숨숨 지기 슝람 아마타 추규 게람니니 게기 슝람 아마초 용네 디디 토바 제균바타 롱아제 정아베진 람제 제레 된도 쉽게 조준 단 교르괴 지균바시 제대 니슈 숨니 계급 톰라 단도 지급 주기 니지 배워시나 링초기 도구로 제비에 호비 신지 장차 고종 계의 강보 종기 배체 뉴주 제비난 최가비의 슈르글루비에 내되는 미니 예시 지급 강 산자 된자 슝례 칸타 신례 총세부 톰라 단도 지급 주기 최뒤 통진 최뒤 최마라 공도 서규도 딱제 단시 도르 지교로 접지 제바마세 팀다라 타주 년부 최뒤 튕긴 단조 예비 배체 기 주공 제주 제니 내튜 예비 현재 통보를 등교로 광수 뇌된 체육체 롱아젠 정합의 철시 잔년나 대강 지수 멍의 름루 교주 딩섭도 동교태 대강 기행수 말라 퇴고 창도 동교 낭대 개진기 제나 주유 사고로 디레 사르도 섭주의 개비에 대강 지수 멍의 토담 수의 응수 협자 제부타 진대 구비에 제 니슈 년년 송 라다르 체규임바세 미지비 척진 토부규 잠리 진위 전도로 치모 급시비 시계비 중국 투미 척바 니드 응외소 주부시 사르괴베 제제 니슈숨년 시도 제버시나 잠리 진위 전도로 치모 급시비 시계바 데르 진도 고베 제 니슈니니 제 니슈 듄니 파라 상하이로 니규임바타 계급 단서규 듄주 잠지 전슈바 책동 쉽게 잠 전도로 나 슈수 예부시 중국 속주의 단 뉴좀 냠제 련조 창제 7년 5년 년 사르괴베 시도 제버시나 第六路队图沙街长治所居列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 当我唐不年顶不怕了，南直茄子也退从不了，加在泥鳅子你怕了他，七十多茄子也退从不了，加在猪皮怕了也不是。 接着你说什么呢？俄罗斯给送不达到当把的西南，对你俄罗斯卡孙本地俄罗斯啥子忙不呢？有人给妹妹那么多年给出去日过嘎巴谈，让那多捐当月借可以不是？接着你说你呢？俄罗斯甚至附近给有人拆借本地电信边，你是不就能破地当妹妹那么多借的？俄罗斯忙就当收住这个了，错过七八天呢？有人当贴给给家有了钱给给个给年终，这不是这么谈？甜蜜语呢？俄罗斯了特别人。 新界八年车都足够贴热解决不是？一人他是你们深究看看，接着你说什么年龄就别玩去了。一人一时三十岁送马如家给政策把毛病天年一人去二里镇子查就拿错了命令，便就给女婿了开点交别，确实是要解决不是？ 接着你说什么呢？没钱不行，而你另外当俺的谈，家里抚养俺的年长期，连农重点多钱先也不谈。三年提个没算钱别，没工车，没出了没工跑也不谈，从没西的年冬了，咱们可真够穷越界，是不是？接着你说什么呢？没算别的给，确实你说这批人没钱钱，只能俺们出去忙个中个送咱们把那钱也不谈，听个没工村子没多别，你说可以越界，是不是？ 原来村头让将营业界前边，在军营兵单位西边军人得不得了当堂，营业兵单位那么长配送厕所单位，在军区县七十多公里，根本贴不上。昨年团队看他，啷个了？六七岁在军营长七三块堂，老子堂人也有个了，面具耍秋队在军铁工了，卡巧也不谈，将营业每个给在军营兵拉长过了，同桌的七栋送给这批新人，对送不了，加在你说这住茶西怕了也不是。 原来村头人家重庆的给社会人当去年做准七十日谈不拢送呢，从年的苦肉来说当不谈，将用给西区给别人的不同的做的，开来了片特别西区家当，估计可见那边可断切不是。原来村头重庆的地里，从把俺东西别拉忙多，钱也不贴，退从不当多呢，加着九个站怕了也不是。谁给那么错？听爹刚刚年生九年就续查。

생각 넘쳐 계생 안한조 미칠이야 나자 더뷰 소봉시타 매지 더뷰 닝도시맵이는 디 랑센이를 편배 차와 갸친부시 두투집에 나난조 랑기다 유미기 폭된디네레 문교 제투집에 다디 카고시디 생긴 가제 슈비는 나난조 차와 큰제시네레 람도 롱아지타 총아디 대신기부시 기드위는 문제 차긴디 네바르토 르부디 사싱템바 리겔륨부자와지타 대신타와 따구이기 류도 뜨부시 요구지 생길 딘제 충비이는 다스 응나지 장신이를 디기기 외난디 진투지라 미지 튜닝 댄베 청와 망다지 이내래 조통이실

생각 남초 다른 남부 최선 신별이 된디니 변종 농진 년진의 고 벽에 농진 기초 뒤지 제리 전 직제가 제치디 시디시 나리 전 적용 시켐 뱀좋아인 디링기 직제가 제치디 시비리 전나 남부 초 대탄탄 주에 송시 카지 제제 시비 남부 최 무뒤지 안 전리

ཁར ཁེ ཉམ གུར ཐང གུ གུ དེན ཁེ ཡང དེ སོ ཉན གུར དང དེན རིག ཚེག གེ པེ དེ མུ དེ ན ཤང རིག ཚེ གྱ ཚུ ཆུ དེ ལེ ཚན སེན ཐང ལུ ག གེ ཆ གུ དེ ན ཤུ རེ ཡང གེ གུར ཁུ དེ ན སེ생각남초 당하는 좀 미세기 수고대 당과리라 생캄대 당태리야 대외 낭저스나고기 삐차샤제 슈비는 남군 키랑도 심좀 메베급리야 심도디 소스닝니웨 미르시아급이는 생캄타 류캄을 차츠는 고잉이지리샤 다 키랑 심도타 이 무베급수 양소스 가조다기 차와딘데 주비야다 게슈 침부 루딘제린야 양은 시에딘제 년제 랑심 실류도 동탐나야디 개챔부지리샤

0: 단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르니
2: 니
1: 엔종 룽치 년칭 예궁 에게 룽치이
3: 로츠르디니 소에 람니지
4: 체리르디니 세주 꾸이지치
3: 디한기 소아탕
4: 루튼기 소아
3: 디기기 소아 소에 람로
5: 자스탄 덴베 생에 남초 공감사 다드케네 생고초벨레 센테니 변종롱친 인체리콩 벽에롱친키 초에람조 시벨레 센티지 말레센조 요슈켄 노브조가인
6: 생엘링게 말레센조 요슈켄 조가이 난츠레젠디 리즈다와 탈학베 닝콩키 추즈 중니 탄감게 토타 치즈 추즈 추베토 락도 카바토기 닌체 추리진디 지게 투 주풍 윤시베토네 튜직 투 센한토그리

0: Abalebe, Kushu Tanla gay in Eleda, Ninkashe Jirin, Dick Tanyar Chebe, Tela Popokan, Yubtin, Jenwitin Jesuje, Chudwala.
1: Nus.
0: Then you ring Masonwar in the Tor Nayad and Tanishin Tor Shea, Tondo in the Oak Chimu Galeka Sogi Nedat in the Tunje, the Mankan do live to in Ele, Kong Chamberme by Gurje, the Kasore Ning Tan Chimbatanishin, Kamasogi, Tunug Nubin in Ele, Yangu Tupat in the Shidwala.
1: Nus.
0: Take up Suin Ele, ACO Gay, Mentu Mine, Nugub Cheb Guje, the Kushu Tanla in the Shin. Sungele Tartuzam Chundwala.
1: Nos.
0: Dagje Cheb Guje in the Gushu Tanla Poptina, Layang Yuktum nursing, Jigan Shubina, Layang Yabau Ganjun sing a diridwala.
1: Nos.
0: D Lang Beda, a Sekun Rinshinki, Niritin de Shimbushindo Chungjeda, T Gimbe in the Gushu Tanla, Soti Nele, Shodro Chipton de Shal.
1: Nos. The Conley are no draw like Rangan would do Shubi, Layang Yuktum nursing. Layang Yabao can juice ticket on it in the shoe at dinner. That the unique condition material at Ananzu do Sukurtu, Chigay Tanyan Town and Shoe Binner, that thing Ananzu, Tugun Tantanzi, Caras in the Simburic in the Jimbakova Madota, unique condition made in a Shia Kapustuala,
0: Juzala.
1: The day do the matam they are no draw like Rangge, Madame Jazzy Central Hingelia, D. Tiget Ananzu, Nantundi, Motishnarana Shuin.
0: Leslie, da layang yuktum nursing, jet the chicken and shoe in the layang yabau and juice the rudwala.
1: Gigila.
0: He in ele, da put a tea rigged in the anansu kangbe nangi, trutse walked in the two yu jingbur shakbe, jet han jengu nang to yang gipe yungu yup shiridwala. Da tile pokbe, si tolin, jengu dune se yang sigu yup shirishalam. Da tia ji yab in, gubu gube ritan tanning shin, trubu shiwe ringi yup shirishalam.
1: Nice. Layang Yuktum nursing led Chungwe Dubu Dubbe Riki, the Tokyo Dean, the Jay Tan Tuba, Tanishin Shogo, so Sinchi Riki, Siri Trilia Chung Larval,
0: Jishil,
1: Ditan Tanishin Trutse Shustu, Yatan Yustamba Yanki, Trutse Topi Warrior lived to Zambina, Tadun Gamma Gubju Samia, soon to Yuba, Tadding and Azun the syndicated in the Shidwala,
0: Jishi,
1: Tizamasa Dubu Dubbe Riglia, Layang Yuktum nursing Dean, Tanazu Tupu, Womaki, Tuyun Chusu.
0: 在我谈成中的呢，他的心啊，那就处处出牌的这些什么东西了。他那当我呢，恰恰被那做定啊，那就下面来呀，他的心就不久呀。他们那米绿看起人过女娃呀，手跟贴吧。他们当啊，那就亲别成功了呀，多拉贴不谈，他那啊，那就对那忙不牛鬼都亲切。他顶这个农村忙不是都在买呢？他和我这些别人都提起来对比呢，那啊，那就写了他妈累死个，他他那忙不起来，输给多了。
1: 学啥了？
0: 那啊，那就人家读了累死了，现在才别说了，这他没。
1: 现在我们准准时在这边呢，中华民族的苏三吉上日子罢了。但今年来开始，看人家，顶这个准准时在给三百的培训当大，也我没准备见给伊呢。我那就写了图了，他默默干起，顶这几里啊，他什么些难些，他顶我那就出了诸葛的关节，确定他顶上出了体位呢，看人家头脑的默默哈嘛，他徒步哈嘛热的嘞呢，他的口我觉着汤汤没徒步汤。 다 그랬으나 칼라 하마디 말이지 발라. 딘제 인도 좀 많이 놓고 올리야 인내를 놓고 좋아라 키랑게 당한 주 너 신디 세비시랑 오드나스라 다 디겐 체제 안한 주다 미겐 바자 마세 티미 있느냐 집으로 좀 라서 차샤비는 안한 주 셀라 그지시디 당 안한 주 파마랑게 두세 가고도 무슨 심구 열 발라 시시 딘제 인도 좀 많이 안한 주다 디 텔이야 야고 심마대 베이킹게야 주고야 꿈에 기타 안한 주 질투 용해야 탄 당시 주고 대회 그냥 챙기려야 주고 나부 탄 당시 사와 집을 라서 총빈 다 김장 교육 내 채나 가가침
0: 是啊，苏格里是吧？对，真正印度怎么样呢？咱们得呀，他脑中啊，啷个一个呢？印度呢，准确是在其他地呢，也不就上几米呢了呀？我那就能推测我气味个数，塞拉东拉，顶这里呀，他一啷个，底下俩准准啷个民族些属于是吧了？
1: 当然是了，他东印呢，莱阳去牛头那儿生了穷别的，吹不些味，日去呢，九米土丘天呢，是都唱十九弦的吹了呢，干么松丘生了呀，差不随不他，下面的几个是都唱，我就能做吹了呢，干么？
0: 爱人里啊，差不算呢。他土狗的心里面不少土狗有些的断了。当俺们做这个些别日里呢嘞，那样牛头那身体呢，突破呗。我每个团体呢嘞，就算你呢，什么就少做牌，也不是的断了。那他那大早天呢，两个人一空虚不能心急的，出个那样趟，出个些也少着断了。
1: 嗯，类似类似。
0: 今天新队怎么的？看你呢嘞，出个那个送不打的，这下。当俺们做中秋十三节的，恐怕也过些的嘞，你嘞，看人家，谁里套了着断了。
1: 这下。
0: 我也讲呢，但有头操起我。
1: 급수인데 시리티 안한 주는 피 차와 채부 손자 다 졸라 조대비 유배 긴키나
0: 약쇼
1: 쇼문에 키랑기 가서래다 시라 라무티나 추규 맵시리도 와라
0: 문에
1: 다 남군에 있는 키랑기 시라 뒤 수입에 급수인에 레양직 비게 채 렘부 수인 아야 리도 와라
0: 시시할라
1: 딘제 인도 좀 많이 있는 진행하는 주 준준 시자 뒤 톤에 차샤비 인에 레 키랑게

0: 사야 약주는 샤다 아마 짬부숨도 말베 아니
1: 제제 발라 샤마 짬부숨도 약주 인우추 대인에레 사도 총미 사제 척된 세야게 대비나리아 마란도 서로 토바야 네베 미츠 넘균에 샤마 짬부숨추베 갈이야 인다 모세 수입나 저타 신도 수입나 저 최고제스 체크도관 대도도 약수 준비나 보제다 주마주 처음서 초주세 타 초주이 뒤베기 모세 탄 신도 딘데 망스 최비나 양키랑 구수디 이내레 당시 되부 중국에서 제코도갈
0: 요요 다딘산 처음에 세리다 신도 나가 좀 탁주 손자 소주 제조 강조 제발러드 내 하버치지
1: 슈잔발라 대지만에 키랑게레 세리 세브다 신도 세브 망스 최나라
0: 요요 보모 다딜레 랑게 소주 세이다 이드조 치로지도와
1: 어제 니체 내 좀 더 치료 체샤

0: 中国军人有干呢，通过破解代码，西罗纳。既然军队的信念，我们拿出，西伯兰长，连我接过去，处理我接。你看你，这种龙天年轻猎工，连接龙天一。
1: 朝文中草堂三百零一公堂山，他的平常去过数日养春的三个宿舍的呢，培根龙井去送给他们过年端，先别给他们送去街上面多的钱是，俺们今天先来参加个小片，阿姐阿姐，朝文中草幺三去推出就第一节，端端给陆队三百天的呢，过做三不是，今天做彻底安三个伢呢，老这里呀，小差生人，陆队三百过做别推进天拿落了呀。 俺们从年年呀的小朋友来给别的地方，草莓推出一个规矩，老团团皮难度别，是我认为的学员。但日时到我他们满意了，给咱们到了才能出个水，搞不起啊个其中他，那么日最是呢，能成看你这里学员，我的呢其中干菜西边能成的，真心难说。西边干菜，
2: 俺村里去。
1: 朝不匆匆，昨天来了。朝不匆匆，去年呢，家里头呢，水平呢，1001也是要给其中的。 年牛月下时，且那母体都给上面到里前给其中个菜西边能成天拿落了呀，给七零天竹那个叫那么他，品种密码标准卡呢八度准备，春夏冬季冬季级别，二个给芒种中档期其中的，连给了呀母体，俺们就学会。且那天冷季其中个菜西边能在里前天拿落了呀，这下我半阿边冬季，俺们就学会你。这下我半阿边冬季，大概半阿边明了，你啥事？ 可开一秋冬天里，没闲给吃草时，可你经过新都先别，可谁讲长期到期长的十个月嘛时，你们几五都特色个年，上到冬了话做一次呢，怕讲全部是个短途来不行，可看不提过新年到一次呢，过来拿了些新都样别，看不清是月不塌，光长途。 有时去，怪不当心，怪不怎样心都难去玩团结。看人家们给我写了，当区别，看不提你别没给，不知去肯定也不行不行。看提给过送过来，老么学着，过送过去。看伢送了，人去进大街，看了三轮机关钱用，谢谢。看给过兄弟，怕人家给接送他，看不提你，怪不配送错玩当心，肯定提会说没到给给车移动我是有他，肯不给小我呢。
3: 到干么事不？差点都有吧。过趟给姑娘有外钱，催的通话堂款的很少年，有什么事？看出啊，没心办理。天天看有日不进节，我有个从前天堂都送完了。天干全零星马上上位，给吧娘们上堂点不行，多不提。通话堂，伢郎的说话堂长呢，用轮车班，打个准备，先拿给进不归路就车。 给我的喇叭车，你们就当接呢，让去六个江菜铺当地空中前边买板，大概春节的三个月旁边给我娘当，缺着月吧，别是心疼。你春天呢，那么多大呢？卡了天，解决不谈的，过了三年去进不的就开那个么事，天天去给过我大娘多，十多了九个，解决不呢？大概准备进别大不开，大年吃不到年岁个，解决。
1: 天马儿给我提，让去要去了，退休去用过别，过不当我谈的，打个军部，去拉过周姐，塞了嘴巴给洗，解决。可要两天拉不住玩周一次呢，同边他，去女特别说，康阳民都别，拉住去去连么怎么解？提咱们苏金大提，随时敲响，解决不谈的，打个军部，去屯子买把塞康对不洗洗肉。
3: 喜剧，文件短途是人力之间最上前面间，可以多钱是可以吃个钱，也没钱不是了，真大体。大个全部去三天在天上里面洗不起人，咱们在前面上，可以吃不到不大个心，三几多个，要不是谢谢，谁当怕你抵达都搞不起这么多个喜剧，可以拉家里多钱是可以吃心，天天都上班。我小弟没闲了，就家去搞我些多年前面班。姑小既然给送不得怕你的都搞不多了朝阳还将送不多呢贴得不把你心不塌每次的三年还没赢解决。今大给怕你的用不起就是用不得可为自身家产我这些女人细菌藏要了谁路是那不挑选谁是盲藏路过细菌不塌杨大给中部没吧去给路是那不得了周围谁能去用阿姨同志没吧夹起细肉解决不他也要解决解强安教授解决他们大个中部给多不应责是抗议的角色时候解决可以多些抗议的社会解决他今大体策略证明拿出给民币切的让给他们有了才能抵达地区设计拍摄没办法文件团他们策略才能计较这数没变随着东北起门今大给三个年终游客给大个中部所谈同时盘面都归我谈杨奎让给要了恰恰教授解决了谈这大个中部恰地面子可能随不应心像朝我今天的不去给新牛名义时天天去给这些若些据母拉娘的三日大个中部卡过给亏钱大个中部今大给人给送不定三地心都心不堵解决团团班金大体现了心不提大的明年不够可能正就浪浪都当心全部多年没办提得不那个时候可以了朝鲜特别西穷的羊路一层班没说娘金大体哭了色东听这里出去去为 QG 日一年是提班可金大体现在入据点不提得不二篇可为每个浪去了羊托班没有喜剧金大体提醒你去给吃饭堂在南美班看你歇息解决大个中部金大个真奇各位压在水平解决吧呢金大体又是了随时能听你先而是这个顺其贵被高朋友谈及大个中部美班心这阿姆的家属明白看对你是最近解吧呢快点提醒都是为切不当着我所军警给鱼都给我提醒去去给行这二妹呢乐子忙不停这句话记忆呢写这本请大家听你大家空气音要最大了行这二妹就会够了面儿乐子给上看他主席给上切怎么路解决的切不音写句提到请大家可不我奇迹都当马为止呢大家准备过我脚脚他看家家切心色东不你这边催得起杨请大提给坑气提大年突然没把抗议洗肉洗我不愿到给拉给水穷我呢大给中部故事给大给压在水平他你谁看看也没把抓个洗去杨请大提没把抓不给他东谁死呢铁律谁的鱼都叫你抓我上鞋对他给我素质洗印容熊长不过谁追不动把对面说洗去吧呢大给中部请大给谁平前提得不随呢你追不明章把记了谁洗去你爹娘都上班给我听你心都你写什么写都别提人哭了说不得起这些连那样给我素质起了样目鬼提得不起码不别特别是今年样起鬼所念金大给阿拉教授是嘎达玛塔天马要不去阿拉地别恰给得不起切送阿汤切记金大给拉娘的阿拉鼻子领亏给打了追当切的面板阿拉鼻子扛不提捏大写的找不出呢打了送儿去解决大个中部金大给写着愁我心都上不多的可问你落去查你怎么卡卡别阿拉应别是痛高兴解决金大给阿拉的你鼻子扛写的提来拉给阿拉去了啥没写解决不他大个中部去给我请了点你大个痛处解决母拉娘的阿拉同位恰给切问呢金大个讲去七零是门前堂街阿拉通过去天母大个中部阿拉鼻子你不晓得给亏去天内亏人气是当里亏他他热度是为能够堂街金大给三张图没把鬼把戏给别接了拉娘年不堂街我对咱们都给没去我去金大体抽为那么堂街去记起不应谢绝门呢可大 ki jinbe ta ku ki kiran ge da le ne lin chen san se pi che ne xin ga ki se ta dong wa ji tu long su ju ge chong ma se ti chu xin be a ra ning den te du zi de bu su re ze wa tu ji ne le yan ko wei nyu chi ge dong wa cui mi che cha be yu ki gong pu gu lam ti jin ta ki tu chu shi ke mi chung xuan de yan nian zha nam ke zhu da cha be mi qin ki de bu ki me da zha wa ga gun chi zu ji nang tu ma chi so xi ju 그땅티퇴타진다니괴치치쇼니메바로망푼나다기미남럭무괴타초부솔갸갸코나치퇴윤싱푼나시게퇴기치웨푸릅치갸체마춤다기킴투용미남기춘니큐퓨베기우송저시기냐코웨쥐갸게츠디카데죠토게치마춤 타는 큐 양발키라 코타냠두서동게차와원라주바치티니네수니니킴산치두지디남야체와미제도 시춘참 랑케 요보남라 텅기 민규 체베 체리 세나티다 무수 직숨 괴베 가당토 타딘 쿠니 냠토 서동게 차원 모마 주진 심나 루주 치웨 세리 침니 체베 지르 총강 낭토 네뷰기 창라 통신 이원 슈노 만남게 강조 루시에 지웨 냠류르 다시 뉴치 파미도 체베 니가 르투시 튜디네 송 진다기 코킴도 수니 장기 분치다 일미기 세고 토범이 바자르신 참지 경배 코야 거고 이츠마초 테다라 밀루 주차 니기진러 닌다르 서동 롱주 코니 튜다와 체비 조 기진 갸코충 티네 진다 대종 송아나 슝스니 코 카왕 십시 치급 다기 중부 밀루 망습 가와체니 사베 규노 남캬 테냠도 슝시 송아디 튜티네스 다게 중부 착디 용스 체싱 냠타 장부네스 캬웨 초덕기 튠도 정유 규니 미유 짐그토 원경한테 말릭 비실라 람바르토 코군자기 송제 착장 부치니 도부 미유나 미바다 차분기 콜로 괴소고 되면 죽나 뉴아 루딘키쇼 팀이나 괴수교히 시 주변나 다그 중부 웅아 티디토 다니 보이 냥마야 토유메베 녜로 장부 교도 송웨 교문이 칼라유 다지 고오 켄수 라도 유베 지치 켄수 심 지 주변 차부시기 기지 상디 그 추니 부채바 다 체지도 최소 루진 괴베 쟁가다 원견 과베 뢰딩토 무리 샤지미도 탈 코가모르 군디 사타르주 코 리터시나 조와타 테가르 쥐람키웨 럼슈 쥐바남키 콜레세노 자치니 치글레 깨바탄지 네츠남 달러 메츠와나 다키 징도기 중부 초월 송시 코 니바타 테마르 깨브도 코니 렌킨투 치바르강 콘슈 루유남 타벤 깨브 니람토 수규모 총와 네로 북진토 샤바 다키 렌시 니스간 신도치 타지 다기 김도 왕부의 라냥비 중부 아섬 유바 탐시 다기 경과비차 원경 개부 가출 모충나 고로 조마표비 치달치루 개부 가치 제도수 시주 할리피 다기 루유타 다기 중부의 등균남 샘베지를 세계 침부쇼니 왜 마원유의 기워 교육이 세바디 교니 카차 미국의 기워 신인바 다기시 타니 교육 총계 대대비 기워 무치비 초덤니라 유시엔도 성시 지가펌니 코 터신도 주 다 종길 침부 박다니 유캬디 겐캄사쇼 군토 캄캄베타 할리파무 세탐 수르빌라 대중소니 게부사브 칠피비 네츠 코드 중티 다니 정유 박달치로 웬강 다게 중봉아가 나치수 대중소니 김창 동심바나 치수 코나 쉰티다 모시니 김창 지도교 다기 코치발 경신 코베 튠도 가와 창리 대바치 다음에는 공가선이 미신기 소치의 심시 원경 크디 달러 30미바 달러 록다타 토바코나치 행게 샘바츠지 미남기 코울 겨우 카만진시 주발치바티니 미가볼 샤만나부 역시 장도치 다그나 슌티 튼도 사초 망불소니 가와 장미치 달사디레디 켄남타 모시 내로 경제 티레 코 치다 상신 치르 유미 켄츠 도바 메뉴상 시주 扎下为登军年采别级了村部那时滚给南门儿扩尼给我看望进行别那群体捏把起别连着扩了土本两别空出给我扎下我体看不起度螺丝就接你那么细心推别阿色动巧儿住他们这些谈枪上村本这边级了嘎嘎着追阿人勤土虚周围村其追门蓝顿别推了度 다 김도 절대 충분히 차과 며칠 오동 르네 대도바 지체 치바 去七里图这就困难王都送完你去康明穷村家国民人看你看国里呀权界基本对过吧一什么他你推荐天不读吧去给国民七里图刚强做生意也没这边呢你你什么他的几个人是根本穷完呢大概穷门娘这个七里图叫上了民主革命穷心替你你们努力马给玩的 天天人肯土罗用为蓝白土给我对过我提当车金可你女姐给东为热度实行安年写给鼻子提当对子你卡多他们那么也没起别鼻子提当对子提引写老师以为一群爱米同写路连线图铁达归龙龙图可不肯土表现创三年年是生么女的年是么娘的姐 大概聪明，伢些第一个季，可别看那头路上啊，天马儿可没不敢接重送的。先给切的看样么穷鬼，他儿碰不提，因此一股台北看不见呢，拉过去不谈。因此碰不马前边给看不见，也马前边给快碰不提重新都叫我，一去去去这边从班儿下了去，打了这边那去提点儿一边，天天给我丢过位，等过来讲，也没拆起我们一呢，谢谢。 在那隔壁村部委登记身边去了，一个位登记团结的总班。那时刚听我提他，这下我年纪登记提，给我丢个位登记来讲，我才起我有点心呢。干脆给我这下我提，提不起。当年可不让给俺的这边登记年个他，天天给我丢个我提，突然生意是去年，突然就去给给我这下我提，干脆滚去七岁接送。 给表写不进去，他真不会念那么多年。给我摘下我的竹柏来端的，可给表看不起。给表看了心木四百次呢，可你摘他，买了他们些干部有心，我多拿了那三万，那我穷啊，那是煮茶锅，给我给我给心跨不起的那位，给表写送他借，给我等给那打了血迹接送。 这下我的面板，给我忍不起，记起了一许去给金别穿不谈，因此也顾他吧，穆斯林吧，给我对过为碰不接苍嘛，第二装不赢，先说为，给不那些，去团体这个团结人，送板，这下为面板，大概团体这团呢，给我忍不起，可我看嘛是没人把看到特别切的很。
0: 看不出，但看嘛，我心里，杨天尼看不出人意的一区别大些。今日给我他们这个口，没用团了这个戏剧把天尼团了那把些些解决。给不，给南去登录，给我对过位，谁谁催他提醒一去去给准备冲吧。因此也顾他吧，马前边，真不我南去这边让叔叔他给我对过位玩了准备那去南，这下我天气心都没有些接送。
3: 给我摘下我的，干脆先别打那么年别去了，过我悠悠钱的面板。给我对过我的，过我大张切过，谢绝不谈的。给我对过我过我，让个半米多下的，心木大为成了，看过钱不是小的面板。哈哈哈，给我听这些音容，让人了点精神要些。给我对过我的，是给你十几天的，老久是过也过不到几句。
0: 可以当了，天热，他们些养钱钱不穷嘛些，给别投诉人，我才钱不下呢。忙我女为给我去给，天大决定接应吧。大错马上常不当细说，接过我呢。这小话题，给我忍不起，对过我提，我给我用是钱没别，可钱没些，接专门安插你西风西短信，天热看难得不免些可以准备出别去了，干不西给，可以没别不呢。
3: 差贵别，你瑞西哪哪头端穷啊？天门给我对过的，合计几小年，古古不一样，冷穷啊他，拉给看我七七七心，催的通啊他，天快别给人他们钱横三年，日行当面马团板绿，天天咱们过吃不难的事儿，给不那些，呵呵，机会，天儿也没吃完了啊，吃完我才见天的不，可我没吃的，那我也敢退吧嘛，狗儿，去乱把那么给，跌落头穷啊，通退一用。
0: 给我摘下我的，没有图，阿爸妈在呢，对过我天天祈求啥事？是送信，天儿可以给我探亲给，今天随便去探亲来，我才七七我呢，叫我眼前见天上都没说，是真的都对。
3: 개비 포장기 이케 남러 기우 뚜구르웨 덤규티 이기규티 포장 도로 규소 냐차 치고베 가퍼바 탄티 기우 예구 타바타 이슈 추규 진비 총바 마치엔 뿐지러 소소로 괴상 뿌리 차상지 수레 제니 랑랑기 내수 동규탄 대신 침부와 타 뚜구와 자샤와 소르기야 미시 큰바 뿌리 차상지 수레 제규마세 기우 침부와 대신 포장 도 침수 샴티 슈주키 뚜규탄 다워시 라포 담아통어 뚜규 给我 뚜구와 안심 개불 응골 순회 뚜규타 라포 칸치 뚜규 给我 자샤와 개별 구자토 뚜규타 개별 우주수규 랭겐 징규소키 가구이 제송하나 창말 랑상러 법지기 링겐시 제디 탐지 기미치 탈러 교육을 제송 我也 정중처 참디 립뚜 기우 뚜구르에 뜸규 나리야 아 낭퇴망부시라 이슈기 추규진비 총박이네시 마젠뿐이네시 예구타백이네시 디신 짜샤와 침부와 디게 창미 뜸규 무튠 체제 디린니 기우 뚜구르에 뜸규 티 차상슈 차수라 디린 염주슈야기 짜샤와 나비 뜸규이니 창무슈 차수 지메 튜주 나리야 무튜도 노른딩 알타 안시 장리시 뜸규 염주슈이 샘루 무튜도 남아식 주지배 낭첸디 세나엽쇼

참 내립 뒤에 디링키 감숨지 계산에 돌리 채나 제티슈비랑 퇴차자 슈톱송 디린리 첸좀디 탄적용 슈켄 양진키 리첸 히르십시 신구난케 깨준라타 부산점들라가 섭슈네 저구충충 창마 레디센디 등안에 창원용 외면된님원의 슈긴이라 딘튜기 룹뒤 사바티라 남바 사바지타 저와 사바지 장시 무튜 딘토 깨토비 저와 님원의 슈긴이 채나가난수 제멘리 채나 양결 제조부지

0: 탄다니 비징키 추즈주구 닥다시
1: 까망에 생구르
2: 생겨는 보소 샴라다니 까망에 생구년 주식인 제대 니시 숨니 사르거베 중국 지역인 카규 레시 슝레 칸니 시도 제버시나 르게 초과다 추버딘네 메베 자튼 실수 초규 시도르 제비규 다웨 라모 앙 듄버디 핀동 지비 차긴 다 튕기 메베 데르응은 땡키 제비 튀지나 핑규 멤버십 사르거베 딤지긴 지부네 시도 제버시나 롱아제 정아베징 랑게기 게람니 지구타 게람 숨숨 지기 슝람 아마타 추규 게람니니 게기 슝람 아마초 용네 디디 토바 제규임바타 롱아제 정아베징 람제 제레 된돈 쉽게 주준 단 교르괴 지규임바시 제대니 주숨니 계급 톰라 단돔 지급 주기 니지 배워시나 링초기 두구르 제비 허비 신지 장차 고종 계르 강보 종기 배체 유럽 제비 난 최가비 슈르글루비 내되는 미니 예시 지급 강 산자 된자 슝례 칸타 신례 총세부 톰라 단돔 지급 주 제기 최뒤 통진 제디 체마라 콩도아 서규도 딱제 단 시부르 지규로 접지 제바마세 팀다라 타주 년부 제디 튜인진 단조 예비 배체 기 주공 제주 제니 내튜 예비 튠제 톰브라 듄규로 고수 뉘딘 체입체 랑아젠 정아비에 철시 잔년낭 대강 지서 멍의 럼루 교르제 딩섭도 동교태 대강 기행수 말라 퇴고 창도 동교 낭대 개진기 제나 주유 사고로 디레 사르도 섭주의 개비에 대강 지서 멍의 토담 수이 응외수 협자 제부타 진대구비에 제 니슈 년년송 라다르 체규임바시 미지비 척진 토부규 잠리 진위 전도로 치모 급시비 시계비 중국 투미 척바 니드응의 소주부시 사르게비 제제 니슈숨니 시도 아치바르시나 잠리 진위 전도로 치모 급시비 시계바 데르 진도 고비 제 니슈니니 제 니슈 듄니 파라 상하이로 니규임바타 계급 단서규 듄주 잠지 전슈바 책동 쉽게 잠 전도로 나 슈수입시 중국 소주 단 뉴좀 냠제 련조 창제 7례 5례 년 사르게비 시도 아치바르시나 第六路队图沙街长治所主列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举 dawa tangpunye dunpa para nangzhe cheze tui tsungpulye gyaja nishu zengi parwa tang chirto cheze tui tsungpulye gyaja jubshi para yubshi. Cheze nishu sumni urusui ge sungpuy dadu tangpar shina tenye urusui kasun bongde urusui sacha mangpunye yugrengi mime namzhu nyege chukchu riku gaba tang yana torkyun tang yueje kwa yubshi. Cheze nishu nini urusui sinzi fujin ki yugren chakje bongde de simpe nishibju nang purdi tang mime namzhu jede urusui mangju tang sogzui jigui la surgui chibatene yugren tang te gyabgi gyab yoru chingge gyabgi nyanchung gyabashi yinba tang te migyu ni urusuru tabju rengxin ki pamye chedu zhugu te reje chibshi. Yeren tasi nim sengyuru kange cheze nishu sumye neze biwarxina, yeren isiram sarji sungma rugage jinzaba mohubi tenyi yeren ki ari zhanzi chajyo naso la miyne bianjurgi nishu la kade jobye chushi suyo yoje chibshi. Cheze nishu sumye mechimbushi ari newata ngade tang kalifuya ngade nyanjam ki li nou chonggir to chexin yobatang. Sanay tige mesun cembe megyun chu mitru la megyun po yobatang chongmi shidi nyedong la zam katram goy chong yu jie sumbashi. Cheze nishu sumye mesun biri ki chozo nishu zepsi nang mechize jile ngay nyum chushima ngabzhu ngay sumzam para sin yobatang. Tenga megyun chunzi mido bie nesu kyur yu jie chibashi. Nyele Cuntu, Rangzhong yi ngui jie qianbi, zai ju ngui bin dongwe xib jian gyu rim dabde ro dangwa tang, ngui bin dongwe nam chang piu sum cao su dangwe, zai ju qi xie qi ru zhu gyu ro gui ma tiap yub xin. Zuo nian tuwa du kang tang, lang goro lok jie suwa zai ju ngui chang qi xie gui tang, lop su tang rin lia yu goro, mian ju suwa chuk du zai ju qiap gong la ka chua yub tang. Zhang yong yi mi gil ge zai ju ngui bin lak chang goro, tong juru qik dong sum jie jubshi xin ni, tui cung bile gia zi nishu zi zhu ca xi par yub xin. Dele Cuntu, Ningzhi Chonggir ge Sekui Nyi Tang Chuyen Nyi Zogzhun Cherxir Tangpur Songni, Zongnyir Kuryo Leso Dangbatang, Zhang Yonggi Si Chuy Gyabgyur Dikbu Tongmati Zudi, Kele La Pien Tokbi Si Chuy Gyadang Gubju Koji Nibi Kodun Chibshi. Dele Cuntu, Chonggir Diri, Chongba Ngadong Shibgya La Mangdu Qin Yubati, Tuy Chongba Dangdu Na Gyaja Chugu Zampar Yubshi. Sengge Namco, Tengdi Gamang Nyan Sengyu Nyan Zhu Shuca.
3: Dikarani.
4: Dikarani.
2: 种龙气年轻烈功而见龙气以
3: 谈那么虽然我从别里见的你，凭着龙城年轻脸孔，配给龙城去参加南山专门戏院里见的你，我里见作用收看张阿姨。
4: 谁跟那么说？公看不上，我里见作用收看罗志英。
3: 俺最里见的龙城去观用 FM 九六五警察出台六道开发几年前，出日进地去第八套年土地图山南图纸。
4: 俺最里见的日式大瓦堂，那个为确实古堂干木阿年区别牌天东石鱼堂，其中确实短堂干木阿年区别牌家东石鱼银边。新界连接的推动的三轮鱼日外收银。
3: 三个南错，提领安处参加南山专门识别里间南落了呀。七军官队团唐能新参加控制接南山里间卡不只识别三个连接的南山里间卡识别前三南弱。
4: 三个南不错，我们南不错，七军官队识别南山里间的三罗南。
5: 切听军队

Mejia, Siglot Fusk, Kuri Zumashi, Nienbe Chakwa Chukshi Kebe Kongni, Jelochek Don Yetukuri Dunlu, Tawa Chukjibi, Tse Dunganin, Urusu Wong Yurchebe Gigup, Polangi Gesa, Wursula, Kuchumbushi, Kongi Yemni, Wursula of Chemu Mulu Jibe, Gigan Chemoshi Gimbe, Patambe, Kong Kuna Chamu Tune, Tseri Tudala, Muba Chimbu Gir Chukshi, Jelochek Don Yetukuku Chilo, Kong Parisla, Lomni Chibur Gune, Rubjan Be Mingda Mindawa, Ni Lampshi. Kwa shimi ge polan la chilo chigo samu. Fransi ngui lo jikbe keba peri kongri tang zawar kyurne nyenji namshi. Ti genbe kong rangye do lokwa xiangwang do kyurbashi. Rui jingki X2D sikdo chungwa nensu. Fransi ngui lo keba mbek lo yi. Dier ngui gunri yuza xibar doksi chebe yu 2D sikdo chungwashi. Kongi chogo namgi tila wek lo 2D si buku yu. Wek lo kongki 2D sikdo chungwa tang kuri zumi gyan. Nietir Tongyam Chempushabshi. Gubtidu, Europe Lingi, Sotakang Namla, Yu Tudila Shimju Chigan, Chigan Machungwe, Kurizumu, Nietir Dership Chigu, Tuda Jepshi. Peji Zemu Jigbe Lobje, Lobzula, Nienki Shube, Kurizumur, Lien Shi Chiwe, Kumiji, Sota Chiyutu Yarne, Tinan Sung Komu, Yuze Shimju Gilela, Beba Naushi. Kurizumu, Turin Zi Yurigwar, Jangba Kangli Nawamase, Kong Yuzar Shimju Chigup. 초디 조토베 제 요중원이 요코나 이베 니바 메냠디 민즈로프 중원 콜로르데네 제르신 딱제 심주남베 중원이 제정외부 레갸 초디 중화타 남밤 유초디타 자와 유바 통시 광기 남시나 중원리 초디 조외 정시라 초시젠타 요탄 탄소 중원 초외 정시젠라 중원 초시젠시 민다낭시 니시 쿠리즈미 데르젤라 초시 유탄 냠네 광기 산다 초베디 你们土面人了，第二个立柱群员没了，你们忙不要人了，第二个立柱群员没了，大家心中难办。与农民给第二在行了，出现问题，八岁了，心都真不要把同事。空气是没托呢，大家难办。与农民难去，有谈谈议出现查过天这几米多吧，三不到呢。我呢，人心给菜来结尾，正常被出现的，是抗来群网意思呢。 农民天有谈谈议出席的，先都准备中华出席间三百勇士节约过把马刀，先打地起于这样没不行。

0: 신부치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슈이
1: 아지 아메 넘균에 견조 쓰는 누구에 견조에 던도 더나치에 지금 누구 걔나리아 닥다이캬 던도 깨치시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진이 부 그제요 말해
0: 신부치도 아니
2: 예 암라가 쓰고
0: 당한테 저거도지 구다 토분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다 허르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칼라서 뒤매베 클리 클리 대기제 사고리 신숭에
1: 시다
2: 딘제스제 세비는 캐나로그 세리디게 가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숭마지 신숭에
3: 리샤 바락 송롱네 네로도 다제는 텐동안 저 토나치고야 가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저 남규미 먹고 다님도 칼라서 뒤 이습 치고야래 먹고 싫어요지 벤차샨 당한테 턴도 클릭을 대기비야 타 캐나도 이내래 다 시리 유도양 개치마슈야 턴동은 추 시리다 진짜 출라마다야 타 클래스에 차베 제랑은 추 스윙다 인젤량 체다 존티데 자유메레 나오당고르다
4: 에세 아믈라
0: 아믈라 순달리야 대비는 클래스도 오네 쿠로 먹고 시자유브자
2: 오네르다
0: 당게 이내래 트리네 쭈치단제 쿰시 야고 치자부치기 이발라
2: 야지 야지 녜부고 디니래 야가치 여럽 그루딘조 당가란조 쇠저토 못바다 여럽 쇠저토로 탈비던규디 체리다 튠보다 디탄지기 소와 계단지르다 기란즈 신숭에
0: 레세발라
2: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암라가 양가란조 클라시 못돔나 다가랍스이샤 먼저 디가 촐라마담치에 짱마야고 싸도 용어두게
0: 레세발라
2: 어어
5: 신부시도
2: 오네
5: 죄송해요 신부시도 촐라마담치에 양치소 아
6: 俺最仁义的国族不谈，谈的呢国族不，穷酸的国族的，孔氏人把穷多当年南下军队呢，谁人出来没当我谈，谁人给缺点谈，点赞了托南去吧，缺当缺路了，也让给孔氏加个钱，难怪。

0: 사야 약주는 샤다마 짬부숨도 말베 아니
1: 제제 발라 샤마 짬부숨도 약주 인구추 대인에레 사도 총미 사제 척된 세야기 대비나리아 마란도 서로 토보야 네베 미츠 넘규네 샤마 짬부숨 추베 발리아 인다고세 수브나초타 신도 수브나초 추그리스 셰코드왈 대도동 약주 총비나 보제다 주마주 처음서 초주세타 초주이 두베기 원체탄 신도딘데 망스 추비나 양치랑 그 구수도 이내래 당시 되게 좋은 그래서 제 코에도 갈
0: 요요 라딘산 처음에 세리다 시도 나가 좀 탁주 손자 소주 대소 당주 제발러도 내 하버치지
1: 슈잔 발라 대지만에 기랑게래 세리 쇠보다 신도 쇠보 망스 쇠나라
0: 요요 보모 다디래 랑게 소주 세이다 이드조 치료지도 와
1: 어제 니세 내 좀 더 치료 체샤 인성

0: 디가니 펜종룽티 년치내고 폐계룽친키 첸제 낭세줌시베 리첸디지 남불행게네 무튜 안주 리첸라 투구유부슈 첸제 키줌밀라디네 머리베 몽바타스로 첸제 키촉든신규티 디엔키 초화라지로 군인의 전제 낭세 줌시베 리첼러 무튼의 투구류쇼
1: 자르맹기 호미호즈니 제로체동의 기니 석지로니 제로체동의 기급주급실류 파르기미인 제로체동의 기십십듄로 뉴세 딘송탕 디니 규루웨 딘수신 황니 그림 대비 권리 외로 탄지 유리 베터로 되네 류캄 직바르 심주 시간 토마인
2: 허먼 레드윅 윈 허미호스니 제로 제동 기기 석지 류 다와 예베 치순주 소진인 자르면 예보스 등 시비 유네 구충 광기 바라밍라 아우시트 페들린 젤로스 허미호스 서신 아무라밍라 클로린 페엔스 파마니라 푸시 유벌레 광니 치슈인 광니 중대기시게 광기 측한라 쇼긴 침부팁 광기 바라기 지부츠 콩체니지베 다외 제소 장월 춘지에 냄부체부시 헤마호지 바라티 아마낭도 슈부마세 나불른 랑오고 주비에 멍추 낭도왕 슝유유 광기 롭친토 깨더리부타 체니지베 롬니체나 다르친치 퍼유도 왕네 보츠덴 롭지네 기겐체싱 광기 다르의 용법 토규메베 겐키 김장기 조와 신도 셴비 허미호지 양내수 티더비워 나르수버지 광기바라니 규제와 시긴베 긴키 허미호지양 쥐양탄지무치와 하장가오시 허미호지 바라기 기겐제베 보스든 롭진네 토진기 롭진카장버지 디에치 광기바라기 롭드티르 깨다지부탄 너슈 중지치신유 롭드티르 허미호지 치가스니 외로지베 롭치인 웬양 김장기 조와미상외 긴키 광기 신도 러버 대비 외로지고 타르친바 조미 토비 롭젠기 롭든 라긴야 레모 토브시 티네 바라기 콩라 수리 정도 죽신 강인스나 거피에 수리 롭니 제네 시숑기 롱외 쯔베치 힘장기 조소미 치와 시그리 이나 시숑기 롱외 토고나 롭타르친지 블루시 모본토 로줄라 멘버치고바 티리 게디 시숑기 차긴 다르마 체나 롭쇼 롱외 톱톱 체웨 디치 헤미호즈이 롭첸 게고테 마군병원에 경계미초 터미 중심 제로 체크동 얘기 좀 좀 소프트웨어 베링게 웨코미 수리 롭린도 슈 제로 체크동 얘기 좀 좀 소프트웨어 헤미호즈이 롭첸에 센션 체비 고장 광기 시숑기 롭쇼 롱웨라 덴네 롭니 체고베 제르 광기 럽고베 칠레니 수리인 웬양 롭첸토 광라 롭니 체비 장와 응아르웨 망고토 디겐키 콘라제 교탄 류캄지구소기 롭젠라 정규 개바 중심 헤오미호지이 창지베텔라 제제 신도 챔부샤 유나 콘기 창지베티 롭튜기 딩네 르버마 임바 정이기 라블라스타 베고 노블리소기 지슌라디 장부시 콘기 타돈 체니지베 슌카셰라 디뇨유라 교회 캉디 체니지베 잠주라 팅망고 디뇨 제로체동 이게십시지로 허미호지이 민다련비에 제송 치고잠바인라 로규마와타기 디네송 허미호지 짐조기레라 원수쇼비에 고잠바인바르드 허미호지 민다 제송추 各地特기 하장치웨 세소능주기 순슈마웨 제게즈라 타직도 가고지 광기 세소니 순슈시발레 충와인바르메드라 류캄지보니 디더뷰 바가웨 순슈기 멍시토도 조미중와 디니 제유리부타 외로지게 시절 시주에서 최고의 반영 제로 제약동 얘기 십시 숨로 히오미 후즈 롭지니 타르 친치 버유기 마가르시도 차와 주바르나 이나 콩라 콩부 중장 유바나 심주기 레치진 콩기 심주기 낭퇴니 나르신지 유리부타 외로지게 류캄지부여 오라 제게 유티인 베나 외로지부타 제 유리베 시어짐 구유베 지바 제게바데 콩기 케디 속자당 지시나나 순슈 가기 모시치나 순슈티 다그댕기 구유규 직지도 죽톱지 세워더부인 제로 제약동 얘기십시 듀롤 헤오미 후지기 슈기 딘송 랭와 시에비에 제송식 제디 年年给女菜丁松中心堂提成日给日过了这席目节天天松女菜丁松丁水席不定还没后子也成日给天了前期下过村边打切都去了光给军队间给最晚级别古人参观这样没穿完没事今年八度听爱女菜给古人新年穿完一提起最为古人更容心给三军党委女菜给多么年年把最晚期间马拉给托不托别女在堂从不引起热住前行电水体吹借规矩给新秀贴了过去过马赛三女贴量差不多别呢东都堂祖不得龙素背吧谢这么规划说了差不得不我结束陆秀堂科普林秀给最晚期别吹团女在电送电水过去托帮热住前行第一女在电送电水里用给人心电别电水系的球女在电送电水先不易后面胡子了才年托帮马赛光给做完群都托不清光你家里面菜里给太给没查进行的球第一件事的忽然骂呢罗就骂罗呢师兄给忽然骂呢不要被出现托的光牛斯伯罗金给旅客日别无休的眼前没了过接着前段也是西古旅到我这边菜女色住了罗尼色顿轮别后面胡子他分福尔顿尼年纪切今天送还有没胡子也落在几个镇给日熊来了准备前行光给一路扎日不烫一路我也日别过给切中别行接着切东也给我中我记录米西人米西随便米给面板年纪吹过开心洗脱不进坦荡扛萨的巨行于萨的具体还有没胡子也参年给接定了差不多接着切东也给我中我记录后面胡子也上到鱼体四中马吹板次来的接着前段也给我们中央的路后面胡子以金皮表的不然落不进去下去这边给眼前没往前接着前段也给我们中央的路后面胡子以给路我也这边落贴起八度的接着前段也给我们中央的路让车仓为局速的牛鬼堂国鬼国鬼铁的接种笔接着前段也给我们中央的路空气巴拉次来点心提起路阿们拉样次来点不是光几个月几年心就吃不烫缺几年那最先别吃不你所用吃过去接着前东也就出去的纪律到王阿别才去住您三的床年落地云清别和我们胡子一还有的把我落不进去一年前没洗给泡沫安娜死我洗三大浪不是接着前东也就出去的住楼和我们胡子一见我日不久呢我落日把他看去起诉光做被领土爹爹恰烈难行前面头光给千年日不烫测修日不奥吉列地没银别一不济落科不领日不我也日不说现在年忙了切记开心下接着前段也就过去过去了到我古别切给您后面胡子别领你顾惜不是
3: 怎么领头光了这些给林中南天播 Raymond 去
4: 罗家就叫宋经委的恰全不言了黄州黄金军都民拉给你们这死过是一年年文的恰下不言了没事旅了真的跑一年其实旅中的不敢难修改机了你也错了军都千不穷见他的怎么领头给罗头绪给给被旅中经验机的有吧卡不起来穷
3: 怎么领导公路这些给林中南看摩 Ernestine Shepard 给
5: 因为呢吃下比呢阿家拉冲别接里啊一目别那些破解错了呀一旦别的切数一年来龙额中额出个数能没归拢我了林中起不足解你错了呀军都清不穷没事谈谈啊落解决了不一年你错了林中的卡车都没不定着吃下定着算账每天为忙为轮中的崩坎难受给不归受应的
3: 怎么领导轮的冲续给轮中难看 Tyler K
6: 因为那些呢老中几年轮中切笔兄弟呢年纪大查到呢下年别别给不同的什么呢仍受给一枚几个月等着算账轮中的崩坎难受不应了巴拉达阿姆拉给叫表示扎能给轮中前呢今年吕伯中大他一年心看他老不中里啊回地提给找不错就给我啊
7: 怎么领头接着约别轮中南天选举古力普雷特基天个退缩选举中文的恰恰比呢来个他老将肯几天了轮休前不约咱轮中局呢轮休谁都不前呢要是他有点生病其实经过恰比呢得当个吕公喜悦呢得先给别陈旧个操了热球日给那孙日别了盆都对绿将呢迷茫苍面绿都吃了汤得他昂从爱给为蒙西坦给林西一别南苍面天佑塔给他成绿连连绿将给崩看啊修鬼
8: 生意那不错现在三队的店呢明日大家都会听个推特明日是明日先别结束迷路不谈退了是个温度走途不够呢明日天年把头三队的三路堂宁都点过吧按照水军的人呢人用白松级别作为托抓米推梦的人呢的人用车里的鞋子堂拉在了嘴巴插背罗米尔堂现在来段片夜中啊这个是松的现在三队的去年讲 미리 시행이 지혜 쓴 거 봐 신도 개치워 지르샤 텐디 문제 정중 처리 계정 그 루유탄 티다기 천재 테러 시작배 제치 고르코베 천재 검주 글리젠 다가 참 시행이

0: Lezinki, No,摩天年安最先做英雄统治学院矿内代表龙的前辈心所前辈蓝了龙醋洋洋党毛文对蓝卡车马诺呢蓝长托给南洋亚米兄今天这次到安给你前三个地区接龙城三星修院被先做南北永里亚看的参加学院他今天朋友是个子重启给子总日新乡 他不从最难的修约别强制各种前期帕门尼内最别能没并起用约定安亚修约别干你并起用两项可以松懈地配件天界做康三轮住用别这些名单修约他其个子重给他这种抽象度存单性修约别每笔却跟存在错别乌拉那不天界创业配的那段卡里住用别名单修约他你让朋友来参加创业自用别名单一年因为年修个因贵给年所那项他现在修个因
1: Lei, Tang
2: 그외기
3: Lesson,
2: 시시기 춘다라 제 상대에게 저 님진도나 제 아자 오물라 아자 체전이라 아자 디진라 아자 전진종라 디노게 아자 챤라 제 그래서 세단 님이 싫어요 뜻이면 뜻이 되니까라
0: 네 세라라
2: 진짜 제가 먼저 섬진하고 터치하는 시기인겐다
0: 네 세
2: 그냥 분위기를 전 아니한테 슈트인겐 공산주의인겐다
0: 네 세라라 어
2: 신의 전제 도시에 동시에 비춰진다.
0: 네, 기랑에 손색 하트리 나유나.
2: 노블라게 셈남다 되지 비고멘도.
0: 노블라게 셈남다라.
2: 노블라 사디 리토라게.
0: 레세 라라 어.
2: 세시베 마타게 나한가이 소소베 내가
0: 新世天把兵西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拉 那是老了，那是老了，俺们现在现在买土钱呢，是点家伙，想不送现在土里边个那是了呢。
2: 那修。
0: 老了。

0: 부자라래 손라게 빠상 손라 나다 진짜 좀 좋은데 야 자고 싶어 손다 야 중망게 오자
1: 레세 러러
0: 너 원래 이제 이 구슈랑구
1: 레세 시딘 장원
0: 나 원래 수고

0: 아니 공감사
1: 감사 개지둠라
0: 노 감사 생각할 수 있나
1: 내면은 선음 다시 쓰고 가방 같이 자전에 자리야
0: 내 생로로 어 선음 드신라 리체난리에 순난지 보면은 원시면 손실이 소피지이나
1: 보면은 원시와 디디리 그 조정마 체나다 세반 디디나 그 다우터 시 체나니라 체나니 그 소세베 조정마 탕마다 세반 디디나 그 개파살라 되네 농진 단년진 그 탑조 신다 탈 차르는 그 탕마라 비아이라
0: 내 생로로 어
1: 네네 단다 잡종 그셰 친구 카니 그베 이기직 땅베 전환게 차이 이기든 자 자로는 그때 치문 치문 있는데 셰 잡종 셰디 줄도 왔지 이기든 자로는 대박에 단다 공래 단다 잡종 셰디 누워디 카리나 에 간지기 슈삼주라
0: 김종 씨 그래 레전드 고수 찾지들에 단다 단야들에라
1: 단다 단야게
0: 嗯，咱们学校嘛的，第一空的，第，我们进中大差不多的多。弟弟的养鸡嘛，那个连南北吃熏泡沫啥的了。
2: 啊，吃熏泡沫。
0: 嗯嗯，吃熏泡沫。好嘞，是，今天今天该接着么了。那是，老。嗯，那是哦。我是哥，我来。老了。那你看啥？看啥了？给了。那看啥？菜开始收呢了。
2: 啊，就是这个了，给了。
0: 那是，天天喜欢看那一拿了。
2: 啊，是个的，村民乡那个的了。那是老了啊，听说那里前两年修南街，偏东那个岭南边，旁边两万西边，从些的送票子有呢。那是老了，给了，唐朝嘛的去的，你也不念了，这都讲该记住嘛了，你说起该多的去了了，不愿意了。
0: 老了，他见哪了？
2: 那是了，等你把地去的来了，看见了呀，不愿意，再来呢，就是怎么让人愿意了？
0: 老了，
2: 那了，等你去的龙井。
0: 现在用了呀，配件，天热的时候都配，他妈生活光线拿着拿，不愿意了。那啊，
2: 那了，等你朋友都去了，他妈不用去打，照顾他们用了不愿意，那等就多，不需要去配那这个用拿了。
0: 那啊，剩下还吃这拿用拿了。
2: 啊，下不等这了，当那个娘上了，需要去不愿意了。
0: 那是，那了。
2: 那了，恁给了娘都，然后呢？
0: 那是，他去拿了。
2: 那了。

0: 现在那么错，下面来判断辨别车主什么人他，针对鉴别车你说我年纪那么些我的学员，上面这看给老段囊判断辨别车主什么人呢？这是明码的他，日照大哥的车队，用这没错，车间窗，你叫我咋我？推断那么些，人家唐帮忙，项目提不下去，弄不到弄不讲，就了弄不到，江夏当小路口多，就弄出不去可以不谈，叫恁们些来过年单位，恁们些恁爹娘，毛车子你说这批人，他讲，人家小区当路局，老家路局当五局，那就谈，拉萨。 참도 위규당 청규 시제 루규당 청규 의리계 실규당 루규제라 차부총업법규탄 사자차시라 차부종업법규 태낭 서부 마우의 서규카 제라 차부총업법규 태민계 서규카 제라 점마만 보고 내 림신 남티규탄 사자차시라 카도르 정신계 퇴자람 주자법규 성인님으로 닝제탄 로가 라사 시제 루규당 청규
1: 能救预决当小区，抢夺接了那么天的人民钱，吃不穷的跑不丢摊。啥家吃些了，吃不中的跑不丢。天民街社区卡接了，这么忙不可能人民钱那么天不丢摊。啥家吃些了，卡多少人心给退家了，俺们住家的跑不丢接这下。下面让中介重点当中重点做卡接，人民钱我的学员。拉萨了，吃不穷的跑不丢人民钱退家了跑不丢。车间嘛，学生站中年呢，车间都学生站，你这孙怕了。怎么住家的吃不穷的跑不丢人民钱退家了跑不丢。 浙江嘛，徐阳站住几年？浙江都徐阳站，你自己拍了。那就若吃不穷，旁边人民退家了跑丢。浙江嘛，徐阳站住年，浙江都徐阳站就不用拍了。这一亏了，退家了跑丢。浙江嘛，徐阳站住几年？浙江都徐阳站，你自己拍了。那当亏了，退家了旁边人民。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 리체
2: 시켜는 쇼베 퓨지 빈나나 바타 잠링 사조 카도 쇼베 벽야롱 팅승에는 게 공감사 나나초 사대응 와자르 담링 시베레 체나 신제 중화 가도치 나팅데레 챙키 좀디타 저정 쇼케 단전 오비 빈나나 바초

0: 티링켈이 쳔나 고주토 유천지베 추세를 통조로 넘샤 코르 시크바 트리시유 변하는 법처 니벨로 시링 난가즈종 베드 상당위기 망초기 니치디 리딘둠네 망키 로고워치디 땅전숙기 니지타 유고르 셰프슈 피게 종습 탄기라 근디동어 제기 런부시 되버지 상당위기 망초기 치투 텀든 준든 시버니 베드 상당위 거브림 중키 공림 땅위기 랑제시르통 망초기 니치디 도시 규로타 진정 규기 셰프슈 추제 도로동와 망초기 버버 추규라 군디동제기 군딩기 지단식시 베드샹미 유단공신 잠린견주이왕구버치배 소진시야계 염조윤수년담토 내유부시 베드샹라 신진총조계유발 균토 유골총조응아타 조배총조숨 지주의부시 촌담기 총조응아보 촌담기 유골남디규토 내신 콘주유골용법리디엔에 랑키 변조로용법 통딕토부지의부시 탱아초담토 지야쉰부타 동기타 냠토 바르갸바 총강 충충족바 요걸 진대응을 보총어서 셰프슈 남장 디르키 멍시토 베디 상당위기 진정 그 신당기 지당 약보 제시 송내 샹길레 집에 베드윈타 망조기 지수 롭종 집에 지당의 된디 닝비 상등기 섹샤타 루샤생마 쇼 뷰룩기 공예 파립 꽝베소 간유제디 샘저 크베 셰프슈 된내 터그린키 군주인치 이왕 구부타 투송 선에디게 켄디 텐제이짱 송기유부시 뱀발라니 슈제르 총주 당지부 수지타 민튼 송베 주규니디부식시 콩기니티와 슈제르 총조를 총셉타기타 셰프슈피기 체육공시속디 지부이 니지타 공시토담 망초슈바 레지베 럼딕지기 제덥시송 총조용기 망초니치디 유고르 셰프슈낭 후타슝네 유고르 셰프슈 뷔체 렉스 균체 미바르 당유버시 샴나 산구베 슈세르 총주 당지부 수지 뱀발라라 진디슈베 저법센로나
1: 스진이 중시 안 시바디바 시바디체 너룰랑아 주 조라테 총조의 행아 겐키제 요고 용버디 돌 조등아 주 겐시요 단 예도 니슈즈 실 차샤나 쿄 용고 용버디 로강라 친이 겨주스 수바 디난네 총조 집에 먹는 용버디 치자도 니슈즈 주 집에 먹는 용버디네 엘롱주를 먹죠라 팀듀를 곱시 직접 미장을 직접 제 얻을 곱시죠
2: 데니르 차샤는 먹죠래디 고는 거드데 야도래
1: 나니 차샤나 다 종조나 균도 뒤게 김자 레르라 치레르다 나도 추세 종조 팀도 임비기 미창말레 미르르라 공제도 지고 곱시죠 다티 우아르 제나 안주니 미겔 소스 총접 종조 집을 용법 매버지 딘네 안주 다 망조 총도 소 땅에 주도제 종조 의니기 다 주시든지 또이제 신의 다 겐네 주두 아는 종조 집에기 용바사야 디소시 제발 디낭네다 야 파르티게네다 키짱어든다 파르티게네다
2: 여기
1: 올 총강이네다 디사간 신주디네다 차자 로르메체 템바시시당 디낭로네 자자 미릴레 집을 대장을 주다 미겔을 대장을 주체지 지겨 다 총강이 뭐 차샤나 총강기 저송다 맞아되게 바삐 딜하마 김산장기디 대장업 중업 주시고 디난에 대장업 주 집에 기임비 대장업 주 디내기 다 최용 저송 상마 어디는 또 다 사간 저송이 내가 집에 대고 있는 저 녀고 보거나 어디 드는 녀고 대 딜하마 되게 망조라 롱줄 거셔죠 어둡죠
2: 종주 갑자기 내시는 남주 있다지 아무나 저 종주 망조리에 되지 이거 용법 사야 그게 되지 니티 내내스네 걸리나 봐요
1: 다 먼저 초용네 가사칼다 미 남란 믹스이 남란데 최고 근데 스무 사단기 에다 파타 제세 연조스네 민도 제조 손데 소야 테텔 근사칼다 먼저 나랄 차셔네 다 미 시엔다 샹기 다미 통진낭 차제 자나 구리나 정말 조드시도 뇨요 딘낭로네 다 뭐마 미 가성다 파티아세기 입소한테 닝정한테 통수는 야 야리지 원는데도 만족이 근데 지금도 쓰고 있지 하는 망조로 망조한다 총담으로 쓰시한 좀 정한주 정제 수행겨 봐 다 미루를 템바리 파르디아세기 무용받이는 차잔 디발라 템바니 이제 님을 템바니 땅 응 뒤 용바디 털 검제도 중내래 소수발 네 템바 차잔 쪽 중다 종줄 다자디 대체고 매 뭐 다들이 안 넘시다 지금이 디소스제 참을 강당 모자 라자모도 배송제나 중주 가동 집어가나 딜레케넬이야 검자질님 맞으네 소수디발 계획했었죠 어두스제진 먼저 종주 직주 제부드네 총도 교용기 요구를 용받는 믹스에기 중받다 캡스선스 잡아 장기 중받 시에미 듄지에지기 용받사 아대로 안 샹다를 지면 얘도 니스턴이 있네 저거 먼저 어두스 노바 장다 지하 있네 바 뒤돌은 다 간섭은 미치차자 칠로를 통해 과제 다 소수스 제가 내 용받디 내가 좀 가나 키베는 뺨이스베 뭐에서 탭 중받
2: 동도 지 용기다 지금 이거 시주 근에 대 말한 저 종주 총미 내시 특제 그대로 리고라
1: 최근 동배 님을 미 니룰 미 접제세요 땡기 김이 로강제 드네야 잡으직게 하고 나다 먼저 제행제 로강 제행집선 달로 미시티선 미시티 치사저도 바비와 사마야 되게 제행직자 드디어 미시 직주 다 야 트겐다 기 트겐다도 땡기 쳐미 땡기 맞으냐 선제선다 미트 아만다 당는 약할니야 말냐 제야 미 요구에 된자 미들 하도 쳐. 어 콘소야 땡기 쳐도. 네. 콘솔라지티 와다 대체선의 야 티겐 시요블 실라 찍을 들자랑 중 찍을 검제 동주 찍을 뒤겠지 중 찍을 납겠지 중 자서는 당부 콘솔도 콘솔 남고 거 찾아 찬염수 안 안주 종줄라 제가 종주 집에 먹고 제가 제 콘솔 게를 들 아 맞아 제가 제죠. 다 야 또 있네 자 타나 야 견자 요구나 대조의 집에 내 조선도 봐 야 나 도담 지게 건소 소소 또 배트키 오는 전다 조수 대함해 공업장 업자 중수는 이정업 중업 중바 삼월 제동을 받자 이용바 이 말해 된 건소를 업장 어두스 봐 기도 받자 예수 제약이 간주 노스 육시에 손지 간주 집에 요구 소소 계획이 지에 되겠네 도담 제약이 소소 제가 마시
3: 对，准备到这，我那准备到这，有部分就到这个这个国内那的这，对，对面一些大企业中央可能也得，在这个时期做了，让他们考虑考虑，对。但俺们没安的，跟那个什么的，他们没干什么，那个时候就不干了，那个时候他们，他听我了，俺们就，哦，来个制作到了，像密码使用的，像单位困难做物质给他，干什么的。 야우셰 중샤스 셴 녀상 때문에 셴네 다 샹기다 미세이그로 교만지 원이게 소연아 예스 나도 종주네 핀집도 있는 거지 어 강바네루라 강미 개요 어디가 있었다 미셴다 샹기 강나조 도구석 본다 예진나지 내가 제조도 야우셰 중샤 딩원에 있는 망조를 요구르네기 용바 뭐지직 매바다 되게서 고셔자도 셴지 버슨 견주 약도 약직 심슈 과자 치시 안간소 잡줄래 능다면스 제제고 내가 전한 거 강바이나 강미께지 디낭로 직제 국제 쪽지 찾아요
0: 되나나 봐서 수지 뱀발하기 뭐지 제발싱나 향용수 유고 내린셔슈 세지 나 유바타 대다 창미 유고르 셔슈 남탄 지바인베 능줄레 미데 수절 총조 내세 유고르 셔슈 세지 테르 꼭베 강주규 샤시타 중국 된발 고림 대유 챔베 장 조진 나와반세 망유 태기 갑교나이 다자 주제 통조로 꼭베 칸에 니다라 총열 용법 천념고로 니돈 학점 생기 버시
1: 드는 건 주제 많이 카비 통서 지도가 딜을 차샤는게 시행의 수집 페이지 세골 페이지 수집자 다 천도 내가 뺨에서 야부 차샤는데 그게 손도 가요 남가 카비 뒤에 주고는 건조 볼륨 거라 망고스 수비업 아니 카비 지지 거라 취지야 엔 추지 남상 거 띵에 로고 체크스 제주 내가 모두 된다 쳐서 야교 타직도 체크스 제 되게 님 거로 치게 우 카비지 뉴아 추지 타주 남주 달롤 차샤나 나니 토나 더블 모다 남주네 용게
2: 어 레스
1: 남주네 용게 다 용벌 차샤네 레 남주 저벌 달로 안데 체시 체나 그와 치숨제 예 용게 심슈 치요 어 남주 니 더담 기 직 대장 저 종조 오일 행가 기 고티디게 차자 레메제 용벌 다 니루미 직게 된자네 주인네 다 종은 두부수제 팀게기게 나지요
3: 다 도와민 내주 준서 참를 하죠 지금. 굉장히 내는 게

0: 근데 유골게 지용게다 용법다 야고 소소하다 쉬지라 야고 요산 데데 아직 철로를 했는데 용법 사가더니 소리 안 듣대 말이야
1: 어 먼저 니나라 텐다랑 업중 해지요 티나네 응원스랑 텐바니 슈 저굴에 두게 맵 찍네 소소연 실로바미 소소 총간이네 자 용법 사세게 땡기 용법 사세 사지든지 요번 어딘지 망고요 그냥 먼저 다루한테 사제질 용법사의 로용야 두산직 체일의 칭든지 든지 맘바 달하사 로가 먼저 시엔난 로리요 봐 군주 미 땡기기 조사든지 요번 我听这个，这个我听着，我就安静的。你是走过我对个么什么？一年里个俺就，从这个几百门外呢，看着老几那路，吃着，但啥子呢？但说是弄不得，这趟每个汤没得来个，俺就确实从这听都隐蔽亲戚了。我们这个东西都弄住了呀，我都是吧。他听别个，我们吃几家伙呢？他工作也蛮。다 당연히 수준다 디
0: 예뉴 디베
1: 김자래
0: 아 알레 김자래 롬주 김자래 곱시대
1: 어 김 어디드 메 로즈 지단 건조 참르지 수수 먼저 배우러 살래 롤 힘은 바이 같이
2: 아 레스
1: 야 총준나 저기 저기 내가 척도 시작 봐 디 건조 제일 힘은 간다 레사요 블로가요 먼저 시안낭 롤 요바 다난 초츠 구드 제가 내가 던시오스나 건조 힘은도 건 힘은 간 어디드 제제 건조 김자
0: 嗯，搞些体面，每一天俺就学习中学，他们都准备进了家长了。我都是问他去了，居然没对过。但是第一年那个看，蒙古要不，看这个呢，罗萨来理解这个，看这个呢呀，说是没到你是不是那样子用这个，你们那就算这样嘛，因为也有这个。他说的七六的用不上，你说的别些，这个过年你忙不多吧？
1: 我吧，
0: 那那同志呢，老用这个，你得两个星期才能，俺就从这个这个就是十几岁的。
1: 뭐두개서쉬어야돼요어지매어소소는안주고템로어어로는로카도안주뭐기템만이스고데차차자차라데레손데레나가주데레손은상안주동주집에기도바지레가시던손차라카도용아요응차라릉주네차차장바마요는매요용손은녀도쉬게매블라미소주어동주기다미직수되게개케차쪼만티체비쉬고라차장료
0: 我还对你这修改买不了，干脆给修改，呃，人家给体验买不了。哦，
1: 也就是说呢，就是本来就是，我以前在不得了。哦，他家这古旧老子这这几档路以前新买，他体验能力，他没说是什么路样，你他没专门专门那种理工啊，体验能力就是嘛，人家这，说是人给，的确，感觉没有了，没得这力度呀，这是可对。
0: 但是问他，这农村的店子，这农村菜里用了蛮多，生意算得多了。忙恰恰是过去，原来没谁也没多，本来说是开汽车修店子也没，俺们家是有个鸡蛋管不吧？因为多不能没，咱们不不不给那的全部的，真的拉手用心。嗯，多半来过哈，真的，咱们这来过，身份证来过，有点子来那的，可多派出所找我去，俺就那那的多。
1: 卡机呢？驾驶证里边的这，哦，驾驶证记得，哦，你俺那个中药药，驾驶证中药，把这中药药卡把中药药，哎呀，把这刚那那个啥呀的这，中药药，哦，有是的嘞。卡机呢？他最多是的来那个最多，才学了，交个这古些个呀，古着个。那你驾驶证中药药，把这中药药，身份证中药药，全部中药药，看这个人规格慢慢的，你说呢？ 南山阿拉卡巴就，俺就亚这个人打听住，你家了来的是？俺就怕是苏州的，老多，你那阵在河北上住是吗？南山那吃油，但俺做做吃，我那是把那米刚的，现那个我那那种艰难说，那阿莫吃的，那种吃过的路过，但那把那吃不到那那地方，你都要说说，嗯，但没人买，可都开了药，那把专门的药。
0: 他老来他过去啊，做的他没这学识，加起他没没来那创业也不干了。
1: 俺就，你如果从家里用个那个请假去买呢，他那个就，俺就从这个样的，就是嗯，特别有个参与公司哟，从这俺就公司去做名气，这听了呢，请假的了，俺就给名气上提效，但你如果用个去了。 인지미지 광고티 안다 사가나 또 가라수게 있네다 총가나 총계에 있네다 야 직제 뒤지게 있네다 뭐 차장게 광고티 티 광소는 간지스 니 팅행이나 소스게르 텐데 총계르잖아 야 시티게 있네게 티 지금은 또 요거 기간서는 다 가게 텐데 동 직교기 동료 텐데 매자 주당 봐서 빠르게서 빠르게 놓고 주당 봐서 내리 파조 교수님을 다 우리 초월 용기에서 삼주 삼루선 저 거주고 딱 먼저 직교 그 뒤에 어 그 거주 삼래 어 그때 그 쇼쇼 찍고 있다 직교 그 둘로 가는 삼자 대강 대강 저 민기 티셔 어 주세 좀 주세 티셔 어떻게 해주시죠 저 둘 대강 달로 있는 건 저 류바 주인에게 써놔줘 너니 간주 종주 랑 써 써베들래 틀게 해준 건 니도 걔네 당부 진대는 뒷속에 나봐 나 종주 굳이 예매해 봐 되게 아니 버스로 빠르게 왔었어요 쭉 라브라기 됐나 염로 염주 자종원에 토제 그제 입니다 직동은 오늘 이제 저기 치제 돼야 돼 나래 치 나 노스에 빠르게 되지 고민이니래요 니니래래 누미래 독독제제 때 난 니도 개그 진짜 주변에 종주 둘이 제봐 제제는 디피했던 게 제가 오늘 대시 왔다. 신체는 팀을 각게 요거 미 모더레스 때 그냥 두고 있던 뭐가 진짜 님바 미치리선데 때 구슈선데 개용범이 남주 종선 뭐지 지금 아니 뭐 도스체는 디제는 내가 종주 둘이 제가 근데 남주 신이야서 주상이야서 디 종자지에 니사지 핑 랑가 숨에 양고단래 우리 저거지 그 모두 전사비 저거지 이제 자체죠. 근데 강의 시주도 민네 소소 나와. 제가 때 어 종주 집에 니에 존재. 어 모두 쓰자. 연구 저기 니게 모두 좀.
2: 빈나 나버서 베티장 공소 종주 과학기 위니타 점미과 신림기 동지과 총대 레튼주가 당연 레치바 산에 되게 망초 제기 냠토 베진 세발의 대네 다자 유고와 로이 침부터 망초 제 되록행바 용법로를 심파로 제기 남바상부 응신치 팅디 사드용어 자르시비 담링리체 슈좀 다가시기 좀직 탄저정 슈케 던즈노비기

0: 바바 겐고 세게 심마수 지저 공민게 된다 춘추지 겐베 롱부디 미자지다 갸리 쇼제 콘존능 미겐슈 창마세자 슝넨 단디 제주 타고 제제 겐로진 다가릴리아 친제 미투키 등기 제지 루루스제 각중글레가 제비 칭저 카토나로르 윤교 어구 콩빈 조종과 무룽겐 진수제제 기억은 지비온 종간 주자 너니 부비니게 어구 종간 나로네 개비아가 제도 카톤리아 고도자가 침부 인데레 섬유일엔 대합치리아 카톤고 트리아 제육식쟁 인진 후연조다 동두 겹자 조조가 코다 징리 다메이네 코요캅디 마초브제제 손보 심제 칭조 종간 나로르 주자 시스 하고마수 겁두두 잠바 나레 대샤탄주 디세니데 우송다 응니 투제 개겐키랑 체니 랭주 총자 우송게 코랑그 뿐주 춤부게르 루즈선다 젠세도나 잉지 나다 투르주주 코니게 나 톰부다가 규르응구 심교 조부닝부 능신 도시장제 람사 녜쳔부께비아 주두제스 우송게 세야레 코랑겐 군진 루다 잉지 코니 간리아 캄도지강 리중다 주두니 공제 리가 숨기 봉조 루루제제 칭조 떨간조야다 나야 람산 센샤이겜니 랭산 출린리야 기겐 송공민리야 어구다 저저 개비야 겜주 주간 로고르스제제 송추 제사 들이 칭한 대자비 두스케 대셰드 잠바 송장게 된다디 주비야 레라버시 제산란 로티부지 니엘야 나나니 군진 타라 제가 친제 나스님도 주두 제나 다가지 두스케 대셰비 임브레스
1: 갸푸 규리 푸토 므송웨 중쿠 차젠 쯤중 시야케 춘워 덤규 시체 잠추디 군키 녜왕 국베 규르규르지

0: rid of busy work in the afternoon for half an hour. Turn on your radio and listen to the stories and songs from the third pole. Shizang Story takes you on a journey into romance and resilience.
1: Due to time limit, we have to stop here, and next week in our Shizang Story, let's continue to hear stories from Miss Denzin Angela. Thank you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Monday. Goodbye.
2: Tandani,
3: 以色列西雄给你对客栈切别加把唐别西家区组织南站给对抗切东尼家拉咱们给随军提供机炸切定切局罗大队当把唐南站提唐以色列给交点藏别农恶所西家区县大组织起居南站给及这种列给月西卡些队员不是
2: 이리엔 타세 님선규르 가게 제제 니슈 숨년에 제 배워싱나 이리엔 이스람 사르지 숭마 루가게 진저바 모호비 디니 이리엔키 어리 저지 차주 나서라 미니 변조르게 뉴슈라 카데 조비에 추시서 여제 접시 제제 니슈 숨니 메친부시 어리 네화 당가디 타 캘리포니아 가디 년잠기 리뉴 총게르도 체신 여바타 산에 되게 메스윈 쳔비 메균트 미추라 메균 파 여바타 총미 시드니 동라잠 카잠그 중유 제 접시 생각 넘어서 땡기 까먹예 선규 년제 휴차
3: 디카르니
4: 디카르니
3: 대종 롱치 년치 예궁 대게 롱치 이
5: 怎么种糖弄清得
6: 怎么种糖弄清得吧
5: 错位迫及两年位怎么种对子点了起我们苏里马的心土米子应里对卡拉虫
7: 恰恰白马糖葱别总日古子对目的先看超过两个处眼望级别四十步
5: 怎么种糖弄清得卡拉
7: 怎么种糖弄清得吧
8: 在上天被三朝天界公开上定地推给龙城局的前期难度多开了协中策略文件及账目的请把简简单的修大难行平均密码比准坑的比准难为配给内向人路及年轻不都特别增重人物年轻压缺许诺单面及登局及不提平均呢谈的配给龙城局给主张推不着总计文章当着杨天数据应变三难与不休三个人间표기내쇼진루기냠케부르두퇴베쯤중진문이기체시긴바슈누담미기뜸규제바테쯤바포도가리십중세린원게니제로책동축게급주겁된러장뜨룽투옙나와상양바탕융등춘이기세스구충바다공로추네줍시파라표기익시냥아당제바르장난시공로정안네멘추딩두로진담시리충두냥아리우숨다지기고로一个人拿错，战斗杨建民日暮永作，对不起了。宁美去路见了罗松江南时，多个的协中策人关节期，吉普拉山给革命说不全个的当，带来那么各种军部改善加粗。明王破了我孙那么多街，王军民那么街街几个，我七日是个子总兵的，加子铁骨总给总兵，平山的师兄给冲口了，这边高粱街给感谢用我的。他把杜空气甘蓝矿呢龙松就说皮难用心让他们甘蓝多久接把咱们出街给七路的接入七栋顶的出租日松路公布做不是多个的协中策略文件里推入交界别配给本日交易处呢年着新都七位总理开建行不当空气明王多久的巡逻单位给登局三界给中日给你现在亚克尔街等配给你现在起你可打住三级隔离成为这个西部所怎么能有钱提供给去年巡逻单位给登局的明王多局年龄结合其他都改查等修建新都全部有不是巡逻单位给登局几百天多个的协中策略关键期故巡逻推出加之持股总给总部能人五三年就多个这些热片都做不难行年级策略期南面西北登局人物的呢표미리기쪽라겸수친부난기외동초외진월기체식시뜸규대낭존바뷰쇠냠댐배담비망부끄니미수녜다유기젠중삼배찰코수와내망표숨촉바은숨신치유바마세책조르다은주남제디년집다코드윤사바나위표기따주표숨촉부망다제바제기좀이티로바부츠이완초토바중와마세中秋节，闽南平均冷暖等雨季增强，且我团结抗疫了，准备大瓦索，直接让阿给团里吃不当。且我举人当，松年度个别，明年三路冬秋索，七路团吃月别，接路边面中路给南北当点吧。冬秋天，让做平松草白绿了，艰苦三百摘不当着我了。冬秋的说的，总把半年起，就吃没绿吧。娘啊没弄给熊采买的脚把存不当。各界各国的兄弟在刚蒙牛几里街边托 주체 튼당 참배 겐남자 냠시기 제네 넘바르 춘바르 제라 책제남 책가 정동 지리 대양 책바르 저순기 책가 시르 대바지 지네 겐데 뜸배 냥아기 자외 수균 떴네 책가 먹용 지리기 겐남 냠시기 티유바티 냥아메 로메 숑튼기 주구 양바르 크르베 리키 퓨유바시
4: 샴라 헨게네 도갈 십중 치린 관계 기자마다 참밭 견젠다지 쇼다 난신 편조미만 비준 강내 비준 난외 표기 내슝 증루기 점수 증문예기 제시인바 신우 담미기 뜸규 제바 편논내 단대 표계 농진기 개주당 튐벌 중지 원삼당자네 양티 휴버티 류죽순버티 세라나 티내 나와 봄된기 포장티 초당 청삼 남수 견젠다 바텐라 소비 제발 제발라 Jumu chicha buju dungbe rinpa tume ni lekpa tala. Kansan pakam jenla gyunen zebe genki jekhi. Rinpo chi chitin tuenpo siyambada. Gatun gyachinbu choka nyamsu darwe yocheta. Longju pinsum chokba. Chimi dakbu benjol kikyang chazamdu junbar mesuiba. Gube kebardu pakba ngunbar duchene. Lumbu pudu kurba. 상배 론디 티니 개부 신우 담이 젠 준비 포냐를 나고다 대기야 라는 독부 토아디 징버 징버 개세 신우 내 칼라와들 송네 차당 시설 제배 리버 뒤징 뼈무살 주네 락비 테모 리뮤스 다리 힘발 쇠바 기구 쇠남 랍진 초외들 숲기 뼈유 주주 차조아싱 편디 시진 뒤지 세팅진 Mita ribung ziwang yu zamkong. Ring na nye kyang, chakbe dukar ni sibe lashi chebe cui tue kyang. Ngun sa lenye tume shukra ki nongbar kyur kang tirin tue xing xa. Dakja duenki lambe namgyur ki nyemur che la barmyu nyekba xin. Tsumi loglam shukbe che kyo de kyo la ngubu gyungi gyabcha na cham xing denba nyengji rengxin ki gyungwa tamba kone kebar chu. 티레 메타 니모르 제베 베 젠베 싱데 듄딘 다타데 나와 붐딘 포란 케바르파 토싱 양다 디기 나웨데 칸사 파감젠데 젠진시 로추 직도 튠베 튠년나 젠푸르 메토 셰브순 콜르주 꾀바르첼로 벤딘 제웨세 시 잠싱 년베 나기 페퍼 메바나 게부슈누 신춘바탕 제베 고네 디게지 듄나 듀 코와르 키식 콜루 주루에 개보 셀키 콜로 남카르 파바 뇌두 조웨 링시 하네다 제바네 사 쳔바 렉소 다자 남니 큐긴 방수 치우 시주네 왕두 주루알레 링시 베 게텐 라라시키 다자 기 방남 쳔라 우월 기우 시 마월 제발라 튜메바 대신투 나와 붐딘 디 계급 기 센주르 푼숨 쪽반 등니기 듀슈긴 데그르 체심바 담메경 지그 세시디 듀처럽 자면 원

에버 링민디 초아다 멘베 자치 개발주 개발라양 총발 통지로 다니 남바 군도 하큐레 현도 셈베 구급 머치디 젠센 둠비 듄서 잔장키 독바뿐라 가와게 규람 디질 되베 뇨웨 개부티 책동 류기 지신 다덴베 자와 된도 녀라 배슈자 특히 지기 티디 추월체 좀가르다웨 모차르 세왈리 년집 지기 스스리 주바기 창대 닝기 꾸미 셴나야 저주 상담 최와 남양매 젠치 로버다웨 셴기심 생미 꾸인기 민거 지제야 작비 줄라 신비 믹수르다 수식라야 편비 유마치 무슨 미나 신상 통나게 능주 진비 멀루 기규이 국비 적규 뒤슈 좌주랴 빼마사베 직접 만인지 속당 랑주 객진 예루와다 규제 견디 좌비 견디규 작비 매이 럽두 동체야 시지 되자 줄리 링두게 다니 링디 예럽 참에규 하삼 무디 치신 다르법에 교부 지기 현구 몽치비 개주르 조와 남양 유마인 개발 따위 믹당 예외에 지지 이기 땜바 교권이 리외 파디 장부르 주체야 교부르 주베 송디 덕이동 현도 최례 메심 깽엔다 지진 투지 샥비 링당디 초아들이 개세 초기십 콜루여주 교바 윤기 개베 바다두 민당 생양 튕게 댐바신 민제 닌지랑 류도시 기규르 동외 쿠르기 지와이 교시에 이중 코네 튜다지 남시 포장 제파 윤링불 뉘베 미불 톤디엔 진시기 초당 총점 근다 해기대 티지 시비의 갱기 칼람니 장베 서기 등진 우르바송 제외 조신 가외 푸팅지 교장 디다르 초당 잠시 수미 양의 롱외 능취신 통외 남바르 신비 용포르외 류니 중내 제비 싱싱기 피지 젠딘 기구 시외 집 리젠 의협 요비 첨바친 대단 나야 양의 동외 슉 과도 메바 치매 신캡싱 몽아 년주 제외 총이 뜬 노외 내도 포비 치워 따라 셀라 세제 동의 치워게 시르외 랑주 신나 용냠싱 샤티 미니 헤기 다워 주르 시행기 도바 실리 좀가르키 낭와 무디 제프 차르체야 수미 미네 버비 치메규 뉘주 틱진 작바 과도메 테지 주주 차조 랑주비 지두 듀지 주기 릭담바 니게 나부 초기 원규르비 남시 지지 다달 차차르 주르 테다르 게세 큐큐 모차르수 이기 멜로 짱마르 지메투 차르웨 섬디엔 라차 강기체 대주 딤바 젤라 휴줄장 랑이 대외 롤라 차줄베 신기 동외 응주의 메신신 띵지 남바 투메 등이라 메버 제디 담베 추마라 당시 토베 딤봉 붐쟁네 이기 따와 능미 제줄바 딜라 냠수 대외 외가르기 청와 조외 투니 유마인 다니 랑신 따따라 창와라 연진 교부 휴시 조다야 소울 내남 직도 채워다 나기 니바지외 농민남 텔레 강도 숨니 칭샤기 랭결진디 딱지에 삼유춘 마루에 제체 제수 착배진 링부르 교외 다도 경월주 다니 쇠남 치미 테라월 리그준 개상 용두 다동절 편조 리외 제피 용지와 디린 롱소 주배 가두용 뇌사 끈미 직도 낙배래 상제 두개 민신 기딥장 개부 토지 인치 시바르웨 게리 초기 나와 담배 캡 뇌리 뇌람 상부 참지신 통나 인주 미기 왕부차 먼지 자외 시지 하죄다 제와 개바 상우 제절체 시 진부 롱주기 콜루 덥게 넘버 최와리 중외 지 년진 지바 칸주가르 규조 빼매 증부르 종 치배 양당 지수 뒷바 렉벌 수요하시 공도 현재에 세나와디니 도가르십중 지린 완계기 잠바다 잠바 겐젠라네 슈다낭시 변조미마 비준칸네 비준낭외 표기 너슈진루기 점주진문니기 체시인바 슈누담미기 뜸규제바 편논네 단대 표계농진기 깨주당 뒷바르

생애남소 남불행기의 내원점 체면 루연 시베 내신 신심나와 닝타분의 토제난 쇼기 내신디 키기님은이 톱세토베 루와유라 원점 체면 루연 시베 내신디 세네 니로 쇼로나

0: 我这波了，我干不上了。
1: 好，不干不上。装单都没得。好不，他俺走了走了，你我女不打，说不起用的，忙些的给主顾月子，轮就到什么钱的样样没多啊，全部来上单的样样没得了。哦你，今晚里啊唱不学会呢，明年里啊年数不一样会缺的没了。啊对，没事事的。
0: 是，
1: 一年来接连年唱不要脱了呀。
0: 我来得死的，老子先提了点。可是死的打的。俺来不让个老多可把那的这边。
1: 哦，大哥呢？哦，爹，爹哪个家那个孙伢能行？空给老子那龙种什么多哎？哦哦，爸呀，我这钱不一般的。哦，你是吃上装到了吗？这。是。这都也能，这一年来人又当多，而且这。
0: 这人又当多的是哎。哦哦，
1: 现在你老早的钱不一般。哦，他也能买全是啥玩意没多包了。
0: 啊嘞。
1: 都不得不写单子。哦，这一天。我来爹，大爹谁拿大爹？啊，大侄女俺大的，他让个去写单。哦，老表的那给差不多吧？啊，那。他不能拿他的。哦，是。这的，肯定是小的，是年轻的了，给我们姐妹，不让个过去俺绕不起的。
0: 弟妹妹，二维码是？哦，
1: 二维码是怕写单，俺拿不上的那老多的钱，
0: la tebe na je jambar bar ani su bu ge ne shi de ka ka jam du re
1: ha ko sa ko ya ju a bu ngo si bu na ya ju zi gin ta bu na sun bu su su nga
0: ngo ke nang mar bo la ta bo la ya ko jan na la
1: yo yo bu
0: bo la bye bye
1: ho ho bu pe a
0: wo ya
2: ओजी ता तिरी ने गंजे पो गंदोल खरे छे सने आ
1: ने मोरा ले सेगो तिरी ने जे मोरा गी नि करसा टैक्सी जाय अमे दे साउ मारे ला मेंगा ले ट्रोंग मार दो
2: ओजी पो दि ने खरे सो गोरे दा
1: हो
2: मे मा से छे मेंगा ले या तक जे छिगा मचिन बी ना ने ना जति दूर ट्रोंग मार बे ओरानी गा शिगु जे गुयु बे
1: si mora ni nye di je se me de shi da nye ra le xie wo ti ri nga ji li na le lun ju ji du pu ji tu ju
2: o
1: pu di nga ne shi gun jum tu be zhe lun gu mia di de zhong wo zhe qie zhong a
2: o
1: pu di ning jie
3: bu hu ran ni ma na zi ji bu xi la yue si ge
1: me mang gu se ge yue ba zha o di ne zhe lun gu mia di de ge luo zhong di qie be ji le a ne shi di be de sang zha qin su ge du wa
2: o
1: qie zan ti ri ne 몽라니게 네시군좀 세야게 전론 검지한테 야호 제 제비는 뭐라게 나서 찾기 용배 마체 명가래 도마다 우리 전도 부디 대부채울 수도 안 뭐
2: 어찌보
1: 아
2: 다딘 저 편바 윤나도 나라니게 대부채제 야호 제장도 아
1: 어어 야 뭐 쇼시 인다 알레니엘 견라게데 또 아 니디 두스제 디난데 실 딜림나 용구르사 어디 로센리스 토중에 어 이다 뭐
4: 저는 권장기 로센 센시나와 그스 슈구디 디네 더디만즈
1: 오야 꿈 어 두스 지 어 글리글리 말레 아 두스 아 두스야 너고 디네 오야 텐스고도 와게라게 뭐 어 두스다 슈
2: 아도스
1: 부유자야게 전론 고미하고 롭센시도 뒤지 않도 야 남산 어디 고맙다 계직 말이 계직 말이지
2: 이다 이다
1: 어디 지시
4: 구유코금이
1: 어찌 뭐 뭐랑 가르쳐서 어찌 뭐 템버스에 다지 어찌 다 니 모두 가르쳐 그래 뱃사서 어찌
5: 보라
1: 어시 엄지라.
5: 내분이 그래 타스 존스.
1: 어시.
5: 어제 몰라 그 차시 톱시라도. 튀긴네 차시 좋아멘티데 최는 거 마르벨.
1: 엄지라. 디샹은이니게 내시 군좀 지하기 저런 고미야디 제 자제. 메큐네 세요 마질.
5: 라. 내시 군좀게 저런 고미잖아.
1: 어.
5: 볼라이크라인. 안전 남샤 코이 군드네. 체리야 이신한 고블레. 내시 군좀게 저런 고미자세야 텐조. 멍데기 대변한게 과요래. 드림몰라 튜돌이야 맹한게 톱만도 내수 심플하 조지.
1: 창문소년 아시기. 멍데리 이지 차차제. 능미소라. 라지지조 체스. 엄지라 토체나 다이는 주만에 멍주기 대부 켜니 지금에는
5: 난 지금 멍대라 가게 타
6: 제리라 이치 남고

0: 부자라래 송라게 빠상 송라 나타진데 좀 좀을 야 자고 싶어 송다야 중망게 오자
1: 레세 러러 어
0: 너 원하는 게 이끄시는 거
1: 레세 시딘 장원
0: 나 원래 수고

0: 平常龙青年青年看，别给龙青年谈的龙青老起来先输赢。
1: 今天的列阵地哪了？俺木头节，那么他们名字就不写不来，其他的男士名字日记以外过了呀？那都对着我的手指月，名字日记以外过了呀？那跟三家做解析那节，西南的地热，跟不的三家那个在北，大都个三进阿准是地哪了呀？那中西北团呢？打。我做了呀，这些十斤给吧，我的囊下，贴不贴囊了送呗，作为囊的，打卡机，我就爹呀，我的书呗，书都贴呢，我的啥子钱不赢呢？明个日记意外过了呀，那跟不离三姐那个在呗，打这三句阿准说囊了呀，那。南西的一娃说：“你也不理解，他从西北团呢，忙不起来送下。车上家姐什么不难的，贴地南送呗，南头的个解析南姐就行了。点点偏到全部起来用啊，俺爹呀呢，啥子马桶脏多，他贴地南送呗，作为南头卡机，我这个车主参加做了，我的书呗呢。”贴地难了呀！那这个一娃写的人呢，巧想写巧可写几套呢？送南下贴地难了呀！唐不这个一娃写不来，唐不的卡的下难么的是呢？我不明写不写呗？其他难是唐不的的，但我不明这个一娃难呢？唐不的呗？我不明写不得就打了，我不明写不写不的，肯定就落苦的是呢？俺这边的国家限度七万，他年纪热什么的？我不明写个。我不提，国家限度七万，特年级人生。地难了呀，那贴地难了，写又不能行。三间，大个能行个偏薄，大个能行个七百名说，统计啊，我不明写不写吧？地难了，都敲个多少？别只吃下边呢，俺就 miss 了 ，snooze 了 ，sings 了 ，pulls 了 ，chas 了 ，nyas 了。别的个参谋老看的是呢，新建的民宅是。我那第一个不是写白新建时的，肯定就是考古的是呢，马线的马线，团课堂马课了马对不切切，新当点呗，日了呀呢，快民宅的是。且咱光都写白别的的参谋老人呢，新建的民宅，我不民宅是呢，我不民宅，我不民哪能看的，新建的民宅是。大大个能行个新色了说吧，大不色了说吧，罗马色了说吧，东不色了说吧，西色了说吧，我家同志唱嘛，红都写呗，白了下呗，明天子唱嘛，看的是呢，偏不明热是个，我那偏不写吧的，肯定就是考古的是呢，啊，红都写呗，深见嘞，大不得，深美吧，耍堂钱呗。日了呀，那写不得书。家长，我不明这边是呢，我不明这点，我不明了啊。甚至个名堂，大概能是个平白名说，日记一万七呢，瞧不得书。贴地难嘞，大概能是个一万七难下书。大些啊，别查下边呢，啥个大概那都过，三三八热，比库精油，别地的参谋老人呢。七百名人数，七百名人。我那七百写的肯定是给了考古的是呢，七百的主编我不明。杨迪那写的当家这个书本呢，他康沙说的规矩接了点呢，随便我不说明地的人数。别那过去把的康沙给七百了点呢，听那过去把的主顾话是吧？现在我不明哪呢？其他哪些算不？那呢，七百名字下去的意思。第一呢，名字日记又写不了，其他个男生唐伯，我不明写不的，空了下过多少。那其他个男生你吧，开局点白名，哦，开局点白名的下不去的意思。贴地上来顶的是松下时候，天天到那肯德基了，开局点白名时候的是呢， 최강식이 지도 이내에 캐주 이내에 카도 이내에 다가는 신이 최 이내에 또더불어야 자오이나 심바 나와 소기 로탕 취소 춘지기 민유도 줘라 있나 문지 최고 레스 송샤스 배차샤 제보 닝지보 주준시에게 깨져난 신을 제보 두세라 소과 닝지보 두세라 소과 민디데 두가라 제보 닝지보 민디디디 카라스나 캐주기 민레스고 캐주민 다양한 배차샤 냥뇨세 냥뇨에 스르발 냥뇨세라 소과 가와세라 소과 마와세라 소과 몽보세라 소과 통조 참말로 카데스나 남배민스 남배민스 양 배차샤 치와 링와 통와 토와 마와 민디디 참말로 카데스나 체기 민제 체기 민제 다태지 슈퍼 능신 시양 배나 차샤베나 나루와 규루와 신부 세알로 소바 통조 참말이나 로탄 티민즈 발라 공도 이외 치다 그 난세 디게 참으로 가졌으나 더 뒤심은 캐주 때문에 명시하다.

0: 新建南部村公共商，唐代开南村新兴坝田里，平江龙井年轻猎工培给龙井鸡，龙井六七来建设。来建地南平江六大前面给建青木瓦七零多吉拉年，培养大锤一边过了七零南新月边，新南有秀。
1: 다치다가난수수박하듯샤초그랬으나차외민샤초그랬으고차외민다차외민디카랬으나다난수차외민시에베가로차와라야이는링이유발라차지타대베차와당차지타미대베차와차상차외민세에디컨디지로고고그랬으나차지타대베차와지이내대차지타미대베차와지이내대양아치베차 七百巧，七百巧，我扛七百趟，养了人心气巧扛，主不说三万，他第三万七年给民月都交了呀，那七万名是写交的也是，别查下边那，米带是白带汤，跟着写这边写，一个提是白提，新借这边借，大个人心个铁不落这边落，吞大主三。
2: 萨嘎达嘎达的扎西就出帕住住的不，一个有的西边萨嘎达盖的盖些就就就来住的不，当初苍马老卡的是那乔瓦这边是那乔瓦的乔瓦里乔瓦拉人尼是因为难个，因为查吉他这边乔瓦下达的也是个，样本呢，康普塞个普提当，你们下日塞说白下提当，但是他可能是一个很旺卡拉的查西就出帕住。
1: 응원开的开始就可来可，说给明天的仓马开的是呢，平白无事呗，查吉他没得呗，查我下查我的是，加上查完明些不的了呀，那他查完明的呢，忙不起来要的，一年一个一万二个那了多呢，查吉他得呗，查我这当查吉他没得呗，查我你的这个你要的是个。
2: 哦，广东下边别的也托呢，因为查吉他得不当，查吉他没得别瞧啊，你对不对？当明年这个一万写不来，其他个那是写不的呢，真的贴的那了呀，那长个明的写下是个。哦，长个明的了呀，那当一万七八一那贴的那了，一万忙不七能下，嗯，对，俺都热的心里学个团子。
1: 买张，俺就一万七八忙不提大难呢，多对俺们开窍啊！这个咱们我都学不赢呢。那俺就想不起来个巧克力机，他那学巧克力多少？到那肯德基了，长个明显不写不是是那，别那都对他那学不赢呢。长年的民说说，完了别那几年松西啊，出点结果就加冬吃崩。
2: 哦，啥呀？七月三十八，当初苍茅老开的是呢，常年的名字罢了。加上常年名字的肯德基了，火锅的是呢，常年的民说说汤。大个能信给常年日不说，从不吃白当，民月都交了呀，那写吧，我们的钱求的也是个。广东写不能信，但今年就怕得不当，大个能信给家汤吃。
1: 嘣！啥呀？七月通州市了，说过明地里他们老开的是呢，常年的名字罢了。加上常年的名字也下秋的时候，那些啊，别那苏北、吉北、敦北、加塘、土族吧，三个说过，但成名地里的屯大开的店过的是呢，苦林康一般店牌名字也是苏北，是的呢。
2: 过了嘛，这边俺苏北旅游吧的写过了哇，你不是的呢，车道的你不的了，旅游吧的写不着了。车上当初他们开的是呢，苦林康一般店牌，等你成名下达的也是个。那些啊，开的送我的是呢，我个主播、主家、你个，三个说白，当明地里的俺做推荐配置，学全部起来了，完了。
1: 当明地里的成名地里的开的塞不的是呢，长门永七站三万几张的名字是送我的。我那长门永七站七百三万几张的名字塞的全打开的是呢，哦，本来俺做人家塞的全件。 어, 진이 니가 죽, 세, 깨져, 디, 시행을 와라. 니가 죽, 수도 전에, 디, 쿨유, 코나, 쿨유리야, 니랑래요, 말이야. 니랑래 매자, 니가 죽. 송두유나, 송가죽. 시유나, 시가죽. 나유나, 나가 죽, 수도 와라. 최장, 디, 가르세브드 베스나, 장, 멍융, 치담, 치바. 나유나, 나. 죽유나, 죽. 듀유나, 듀. 와. 최장, 장, 멍융, 치담, 치바. 세외, 지민지, 인장. 디게 정민래 정민낭내장 그래 장문용 지담치비에 세외 근데 지당기 민지래스 숭바디에 야구쇼부래스 시행배나 정민래야 차선의 시행배나 덕직 덕니 세야된데 시행을 와라 근데 다가는 신기 니골 터골 쏨골 세야를 써봐 민디리디나 난도 슉침배탄에 폐주당래 덕직 나유래 근데 야, 덥직 파워. 나유래 덥니 파워. 딘 다그는 신이 예골, 퇴골 셀로 써봐. 솜골 셀로 써봐. 망고 열어 봐라. 돈도 상관로 가다스나 덥탕기민. 덥직 파워, 덥니 파워, 덥숨 파워 시대 덥탕기 민제. 제자, 정민제, 정민제. 딘 안에 치다 가다스나 덥탕기 민제. 다양 두경 아주 초에 나와 야이나 크시에 셀로 써봐. 가셀로 써봐. 어, 가, 가, 두마셀 소바. 에, 양매나, 이, 시베 창, 마세베, 그, 쥐, 예, 메스. 소바, 시에, 그, 왈, 양 창, 제도, 저는, 똥마치, 똥에, 뭐, 임바, 치에, 뭐, 임바, 딘데, 똥마치, 셀 소바. 동조, 폐지, 슉, 침부, 등, 그, 왈, 디리, 창, 말로, 있나, 다, 시베 창, 마세와, 인장, 동조, 창, 말, 등, 다, 가르, 때, 말, 그랬으나, 최장, 최장. 산나도 최다 최 가라다 장아사 장, 어 최장씨도 가르쳐 가래 최바 잠채베 시베 장 망해 장 최잠채베 등다르 와라 제장 디디디나 최장 임바소 탭디나라야이나 중 시베 터네 대낭샤 예대야이나 탭디나네 숭베 다 리기 이외 시베 골기 시작 개초 그시지 퇴주게 임베 산재소로 모두 쉬부담이 리젠디나라야 네 케벨리시엘라 다 갑딘 갑딘 주제 민기 리기 이외 골게 조을낭도 카지 자제 세모보남라 모두 쉬부인 시양 공라센 투부능신 네 리젠 크시지게 원에 남이탐 민담 주배 골라 대시에 모두 쉬에게 낭도 徐茶松天安康我对松什么能行南米堂部民藏局部西部地过了呀那这把忙不及南了呀那南米堂部西罗是一瓦吉南街这些狗没吧的杨那南米堂部民藏局部西部地我了俺都落中切给乐都堂松这些我都切不了说吧那都要的 나도 제베나 다들 대야 남이탐은 민담주바 시바디 로수지제 요 치제 모두 치미게 모두 제베로 와라 딜라야 이나 나도 대베는 튜닝다 마송네 대주 유성게 금제 가다스나 남이탐은 민담주바 디나라야 안주 로종 치고에 안주 신고에 그 시자디 편침부 시라 유장 되는 다른게 개우치라 낸시에게 추도 되는 남이 담고 싶어디 로스 여와 치제 되는 시부인 남이 담고 민담 주배 골기 다 모두 시에게 낭둔 스네디 제시에 치에게 낭둔 스네디 디골로 야이는 안주 모두 치잠 다가시기인 리제 치매 나라야 네 진주로 대배 채 남이 시부 레 치다그 낭스 니바 러두고래야 모두 슈즈유 자제 세모모 남기 두도도

0: 제 체체를 토르친 유바시 민가라 중앙 노르시기 림지체는 몽골 통주로 둔주레게와 단해 견제 협회 추제 수업주타 레주를 꾸디 교부 단휴 신뢰 총수부타 수뢰타 체진제부히 사공타 툰뢰 수지 후지제 인해 신뢰 추제기 신제 깔차 수인해 림신 타주 지신휴 제수 진료 신뢰 추제타 림타타 리쿠토 최고 최배 신뢰 최고로 카지키 라제테 가도르 중화타 툰뢰 젠토 꾸주 제주 문주로 용신휴
1: 나무 최진기 양당디네종 Tuyra Pekyurkin Dokja Ndine Tuy. Tandal Tengene Senshimu Dini, Tuyang Lungdini Kung Pyoge Tinnamki Sengyuri Nyamja Lizeyishi.
2: Degali Gune Bebe Nitsu, Tse Nishu Somnin, Nagzaygi Mijun Chenpushik, Eri Naihua Ta Ngade Da, California Ngade Jandu Nebe, Lino Chongye Tu, Nyuburu Cheyu. Sane Dige Mesu Zembe Radio Chepara Shingna, Mijun Chenpu Te Mitrugla Mijun Suibata, Sane Dige Chungmi Shiji Nidong Zam, Zadanga Chidi Maji Gami Tupata, Mi Shiji Ngadong Ninda Dunggu Ne Chidin Che Yoji Juyu. Mesun Biori Gi Tse Nishu Sumnin Sargoybe Tsundu To, Mi Genle Tuenbe Nagzegi Mijun Chenpu Te Desinbe Chuzu Nishu Zepsi Zamna, Mi Cheze Te Kyun Jili Ngu Rungab Junga Sumsin Yubata, Mi Te Mingara Tsunzin Tup Mebari. Mezun Chedu Mina Gekilha, Mijun Tunse Nyendamtu, Mesube Le Dungi Chedi Chishin Yubata, Mezun Chedu Mina Sumtsuibe Mitrugla Mijun Poyu. Naihwada Ngadi Gunzinki, Linu Chonggir Nese, Wo Xiao Zongte, Zadagi Nesu Kerawa, Kepra Chepama Se, Naihwada Ngadi Gemang Ningsung Ruga, Gulung Chikube Gatangyu. Mingara Sanetikara, Tuzan Chichik Zamla Lo Chepata, Xunglam Zobu Mangda Jik, Maga Ranga To Yubashi. Sanetika Pyunriki Pepe Seta Nang, Lenu Sita De Namda Gojyab Simbata, Jitangi Kato Jimdru Lezam Sha Yuemu. Wenjaan Lenu Takho Giji Namda Ngarishin Gochi Yueji Juyu. Lenu Chonggi Te Eri Nubju Du Geta Chibe Chosing Chisa Takho Chibuta Namda Jili Chukzamne Mibashi. Chuzi Tobata Tempa Tempe Namshiki Gimbe Eri Nubju Di Ngadi Mangburo Nidu Nagzegi Mijun Yangsi Tungi Yubashi.
0: Digi Leku Nebiwe Nitsu. Eri Zhongyang Mekchi Pyu Sanne Dike Tuzu Dawa Gebe Tse Nishu Sumnin Bewe Netsu Le Xing Na Eri Yuehan Fen En Da Jian Ki Purdi Chir Pyu Chusin Ama Erev Gya Tsu Cho Su Yue Xing Yuban Ma Se Eri Yiren La Bewe Codo Gakdum Le Gen Zhu Xing Yu Dawa Gebe Tse Nishu Sumnin Par Ligab Eri Ma Ki Cungzhi Chusin Dunju Le Kacho Yuru Gwebe Rewa Dunba Tan Cungzhi Chusin Sum Guigyu Nubu Shirwa Ma Se Chusin Niki Toto Zengne Da Jie Che Wa Shi
2: 一連著期三年的個突出新尼修松尼呢去批發的行呢,一連伊斯蘭三界數碼給政策法,穆赫比希尼特人,一連期邊處的天女數這把所處別,而離政經察覺那錯了命天,參馬的課題作別去去實行寫去吧是。這個禮物呢比比尼處,霍爾摩茲蘇嘎給出新金陣來軍隊國建設的建基,加格爾基尼隊,俄羅斯馬具弄南人其實切切的忙都清巴的。 다와초보도 원장 투주 통동기나 제대로 버리겨다 난진 뇌교로 된수 충도동 각점 유배 은진 최신유
0: 생길행게 콘세 선주로 예주수 개인 지원들라 다 바산람히 레센 근군한게 참주라시
3: 미미 다지키 난주 라바라 추기지
4: 미미 부지키 난주 러버 추기지
3: 추추디지키 난주 추주 렘바치
4: 차도 유배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3: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4: 냠조 리미 저원이 냠지 덴데 양천시키
3: 서초 강시키 유티 미남 경월치
4: 미리카키 경지 야게다 퇴문 고비니 중화 미리키 속자 내서다 독슈 내서 요한 내서 제이